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오늘은 그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실 겁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기가 더 불편하고 꺼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 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 시작할게요. 사랑이 들한 1부 첫곡 줄입니다. 치유의 노래로 시작할게요.

주리의 치유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사랑의 테란 금요일 아침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시고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아, 이 모습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주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회복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책을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길 원하시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앞에 담아서 회복 이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회복 이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유은성님의 찬양 준비했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아 주님 이것이 제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윤성님의 회복시키소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회복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회복이라는 두 글자로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육아는 81번님 회복. 항상 영적으로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3100번님, 휴가철이 끝이 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뜰안을 듣습니다. 피디님 잘 지내셨죠? 그동안 엄청 바빴어요. 그리고 8월 29일, 네,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리는 피아워십 찬양집회 꼭 함께할 생각입니다. 하셨어요. 피아워십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피아워십이 있죠. 네,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저녁 6시 경주제일교회 본당에서 경주 지역과 또 주변 지역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피아워십과 함께하는 네, 찬양 집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찬양을 굉장히 또 사모하고 또 찬양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8월 29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경주 제일교회로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집사님. 8929번님께서요. 저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또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들,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얼른 신청하세요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세미나에 친정 엄마랑 딸과 함께 참석하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친정 엄마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면서요. 우리 8929번님 보내주셨네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다음 주 수요일 저희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준비해 놓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라고 하시면서 신청들 해주고 계세요. 극동방송을 듣고 네, 신청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목사님의 책을 읽고 신청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싶어요. 기도의 힘을 배우기 위해.

해서 신청합니다. 최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신청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신청합니다. 방송을 듣고 친구 추천으로 책 제목이 좋아서요. 등등등 많은 분들이 각자 신청하신 사연들이 다 다양하세요.

9463번님, 3476번님, 그리고 3719번님께서도요, 세미나 함께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310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회복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2667번님, 좋은 아침, 기쁜 마음으로 출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요. 칠포 해수욕장 가서 해변을 거닐었어요. 오늘따라 바다는 고요했고 나온 사람도 없어서 조용한 가운데 깊은 묵상을 하면서 거닐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일터로 향해야 해서 잠시 머물렀는데요. 고요한 바다로 373장 찬송가. 아, 이거를 못 부르고 왔어요라고 그러셨군요. 바다에서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못해서 대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네. 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잔한 그 파도, 바다를 보면서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주신 그 말씀에 또 감사로 아멘 하면서 오늘 하루도 네, 행복하게 또 기쁨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181번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네, 앞에 들으신 찬양의 가사 부분이었죠? 맞아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1595번님도 회복하셨어요. 육체가 피곤할 때는 피로 회복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영이 필요할 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영이 피곤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찬양으로 이렇게 좀 피로 회복제를 드리고 있는데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한곡한 곡이 우리 1595번님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2171번님, 정인수 PD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의 뜨란 방송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 찬양 신청합니다. 샬롬 해주셨어요. 와, 이렇게 출근길에 또 극동방송과 함께해 주시는 우리 2171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고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또 동행해 주고 계세요.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아멘. 나무엔의 고요한 바다로였습니다. 2667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고요. 새벽에 칠포해 수욕장 일출 모습입니다. 오늘 구름이 끼어서 해가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해와 바다와 모래, 구름 등등등. 와, 칠포해 수욕장의 일출 모습이 이렇군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모래사장이 고울까요? 네, 와. 아침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또 일어나셔서, 네, 바닷가에서 일출도 보시고, 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아서 또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1595번님 찬양 가사에서 답을 주시네요. 은혜를 구했더니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와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네, 잘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감사하네요. 9898번님이세요. 동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쌍둥이 중 하나를 신생아 때 먼저 보내고요. 20년이 넘은 긴 시간에도 가슴에 묻은 아이를 떠나 보내지 못해서 이 쌍둥이를 보면 힘들어하는 동생입니다. 주님께서 깊이 만지셔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긴 아이를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니인 것 같아요. 그죠? 언니분께서 동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20년이면 진짜 오래된 시간인데, 아직도 아이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 동생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긴 아이를, 정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실 최상우 목사님도 우리 9898번님 동생분과 비슷한 사연이 있으세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셨거든요. 그것도 선교지 현장에서 네,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네,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동생분 모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저희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이 뜰한 1부 끝곡은 신청곡이고요.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합니다. 6181번님의 신청곡, 네, 맞죠? 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8절까지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라고 하는 전도 시리즈를 오늘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조금은 당황스럽지요.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와이파이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끊어지면 온 가족이 바로 알죠. 누가 공유기 건드렸어?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면 압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은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존재하는가? 오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에는 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을 믿었고 제단도 많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보다 큰 신, 바다보다 강한 신, 그런 정도가 아니죠. 태양도 바다도 우주도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의 피조물이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면서 자신은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산속에서 최신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화면도 켜지고 카메라도 작동을 합니다. 그걸 들고 와 돌멩이와 모래가 오랜 세월 부딪히다가 휴대전화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떠올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별이 움직이고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태어나고 인간은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옳고 그름을 고민합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자기 믿음에 확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죠. 그 진심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진심이 사실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주 진심으로 서울이 부산보다 남쪽이라고 믿는다고 지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실제로 참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철학적인 추측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어도 믿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괜찮습니다.

0: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종교가 필요한가 보다 예수는 실제로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믿으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서 한 권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교회 건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기억할 한 문장입니다. 진심이 사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분이 실제로 누구신가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688번, 이사이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산소인가였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182번님께서도요, 2부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 2부는 보라가 따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네,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0.3, 네, FM 90.3MHz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울릉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96.7MHz로 네,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천권 지역이 아닌 곳은 앱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또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참 어디에서 듣고 계실지 제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또 사연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당첨되신 분들 주소를 받아보니까요, 와, 전북에서도 많이들 신청들 해주고 계시고요. 서울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도, 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시간에 어떤 찬양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하시는지, 또이 곡을 꼭 한번 우리 뜨란 가족들과 듣고 싶어요 하는 그런 신청곡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김수지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1부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했다면요, 2부 시간에서는 퀴즈도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라모쉽의 곡이고요, 찬송가입니다. 땡땡부터 우리라는 찬양이에요. 땡땡부터 우리 무엇일까요? 보기 준비했어요. 1번 저녁부터 우리, 2번 새벽부터 우리. 1번은 저녁이고요, 2번은 새벽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보라가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네,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에 집중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정답들 잘 보내주고 계시네요. 예라머쉽의 언제부터 우리일까요? 1번 저녁, 2번 새벽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보기를 드리지 않아도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퀴즈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아니면 좀 어린 친구들도 방송을 듣고 있더라고요. 조금 낮춰서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예라모쉽의 찬양 들으시면서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1번 저녁, 2번 새벽.

와, 네. 전국 노래자랑 버전이었고요. 예라머십의 땡땡부터 우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갈 두 글자, 앞에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1번 저녁부터 우리, 2번 새벽부터 우리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의 남편 출근하는 거 보고요. 모처럼 푹 자고 사뜩 들으러 왔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아주 일찍 땡땡부터 일하러 가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1072번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땡땡까지 일하고 아침에 출근했더니 몽롱합니다 하셨어요. 어머, 아니 그 잠을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새벽까지 일하시고 아침에 출근까지 하시고, 아, 정말 운전하신다면은 꼭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주말이니까 좀쉴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많이 하시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더 환영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왔어요라고 문자도 한번 남겨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손재성 목사님의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손재정 목사님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였습니다. 이 찬양은 좀 괜히 들려드렸을까요? 와,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답을 보내셨다가 이 찬양 딱 나가니까 눈치로 수정합니다. 이겁니다라고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꾸셨어요. 네. 아, 이거는 힌트를 드리기 위한 찬양은 아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055번님. 엄마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걷고 계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께서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참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포항, 경주, 영천, 영덕, 뭐 울릉도를 비롯해 또타 지역에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경주입니다. 아니면 안강입니다. 영천, 영덕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지역을 먼저 올려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를 대표해서 제가 먼저 보냅니다 하시는 분들, 그쵸? 경주에서는 제가 문자 제일 빨리 보낼 거예요. 제가 먼저 1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분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여러분 계신 그 지역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초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네,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초롬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와, 이게 경주인데도 구체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네요. 경주 보문입니다라고요. 바빠서 문자를 처음 보냅니다. 그래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경주 보문에서 보내주셨고요. 경산에서 듣고 계세요. 경산 진량입니다.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라고요. 1186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에서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7902번님. 4540번님은 정말 우리 극동의 찐 애청자시죠? 네. 경기도 파주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포항 흥입니다라고요. 0264번님께서도 들어와주셨습니다. 와, 각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역은 달라요, 그죠? 다른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선 2186번님 경산 진량에서 진짜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2186번님께 선물을 좀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64번님도 오랜만에 들어와주셨죠. 흥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264번님도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부산이나 울산에서 듣고 계신 분 계실까요? 울릉도도 좋고요. 네. 우리 가천권이 아닌 좀 다른 지역에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저요라고 하시면서 손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정답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 정답이었어요. 아, 맞아요. 선곡이 정답을 헷갈리게 했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좀 헷갈리게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좀 헷갈리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9713번님 그리고 0042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은 듣고 있는데 문자를 보낸 적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환영하고요. 선물을 거의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 보낸 거는 처음이네요. 좀 이렇게 보내는 게 맞아요? 라고 살짝 손 들어봅니다. 이런 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은 우리 뜨란 가족들이 또 반갑게 또 환영해 주실 겁니다. 용기 내셔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앨범에는 찬양이고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아 김대환 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이래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도로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0: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드란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2186번님 경북 경산 진량읍에서 방송을 듣고 계세요. 이름이 구주영이님이십니다.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뒤 그자를 빼면은 구주잖아요. 그죠? 구주영님, 네. 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도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으로 아마 청취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7169번님, 피디님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하는데 그냥 끝날 때까지 버티다가 나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169번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7169번님께도 선물을 제가 좀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돌발 찬양 퀴즈 두 번째 퀴즈 준비해봤어요. 이 곡은 신청곡인데요. 땡땡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에요. 7080 가스펠 앨범에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땡땡일은 난 몰라요. 보겠습니다. 1번 내일일은 난 몰라요. 2번 오늘일은 난 몰라요. 1번은 내일이고요. 2번은 오늘입니다. 내일일까요? 오늘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찬양 이제 나갑니다. 들어보시고요.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시면은 정답 맞추실 수 있어요. 이재혁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땡땡일은 난 몰라요.

다음에 내일은 난 몰라요. 이재혁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정답은 내일이었어요. 0264번님, 저 당첨된 거 맞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당첨되셨습니다. 주소, 이름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내일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정답 내일입니다. 외근 근무 이동 중에 잠시 주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정유주 PD님, 항상 감사합니다라고요. 정답 잘 맞춰 주셨어요. 그리고 새싹분도 계십니다. 네, 새싹분도 계시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먼저 0550번님 축하드립니다. 새싹분이십니다. 0550번님, 그리고 8870번님, 2923번님, 6296번님 좀 많이 뽑았습니다. 네분 축하드립니다. 네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464번님도 내일일까요? 오늘일까요? 정답.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손 놓지 말고 주여 꼭 잡아 주소서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21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흥에서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요. 2923번님 보내주셨네요. 당첨되셨어요. 네. 오늘 사랑의 뜰안 금요일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준비한 끝곡은 홀리원의 그날이 오면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AI가 일터의 효율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효율보다 정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AI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깊은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기계의 친절함이 사람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가? 요즘 AI를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를 넘어서서 사람과 대화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고 고민을 이야기하면 위로처럼 들리는 말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외로운 마음을 털어놓으면 차분하게 그 마음들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밤늦은 시간, 그 어떤 시간이든 혹은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AI를 편리한 비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대화 상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AI에게 말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꺼내기 힘든 감정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을 AI에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덜 부담스럽고 덜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게 되죠. AI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AI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AI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는 일과 같은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을 혼자 살도록 창조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으셨고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 안에서 자라고 관계 안에서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눈빛이나 혹은 누군가의 목소리나 혹은 기다림, 손길, 함께 있어주는 그 마음, 그런 것들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AI가 이 관계의 일부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어떤 그런 생각에 반응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할 수는 없죠. AI가 대화할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위로의 말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함께 울며 내 곁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어떤 단순한 그 반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책임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상대의 연약함을 귀찮은 문제로 보지 않고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AI 시대의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넓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더 깊이 만나는 일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메시지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지만 진짜 대화는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은 빨라졌지만 정말 차분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누군가의 상태를 어떤 휴대폰이나 이런 알림으로는 알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만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이러한 친절한 모습 속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낄 수 있게 되죠. 사람은 AI처럼 항상 친절하게만 반응하지 않죠. 때로는 서툴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기다리게 만들기도 하고, 내 마음을 바로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죠.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의 고립된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워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죠. AI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은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울어주지는 못합니다. AI가 기뻐하는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지는 않죠.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품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AI에게 생각을 정리하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 감정을 글로 풀어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AI와 대화하는 시간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밀어내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대신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의 깊은 치료는 어떤 정교한 대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움의 깊은 치료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는 데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시죠. 시편의 그 수많은 기도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도 나아가야 합니다.

0: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을 느끼는 누군가에게도 다가가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 옆에도 표현하지 않아도 조용히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곤 있지만 마음이 지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그 심령이 정말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발전할수록 교회는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더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피한 채 안전한 반응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주변에 조용히 외로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실제적인 이웃이 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가 친절한 문장을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에 반응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적 사랑과 헌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의 친절함이 사람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살도록 지으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서로를 돌보며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국에 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 금요일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의 글에 보면 목사님께서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 유학 시절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화장실과 강의실 그리고 교수 연구실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수님의 연구실을 청소하는데 그 다음날 치러질 헬라어 시험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답니다. CCTV가 없던 시절이라 시험지가 눈앞에 놓여 있으니 유혹이 밀려왔죠. 하지만 끝내 시험지를 보지 않고 나왔고 결국 어려운 시험에 몇 문제를 틀립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그날 밤 청소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연구실 책상 위에 아직 채점 되지 않은 자신의 시험지가 있고 답을 고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는데 그 한 문제가 B학점에서 A학점으로 바뀌게 되니 큰 유혹이었죠. 하지만 그 유혹을 잘 이기고 B학점을 받았답니다. 목사님은 사람의 눈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멈춘 거라고 합니다. B학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도 내 눈에는 A+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소한 작은 유혹이지만 잘 이겨낸 목사님의 아름다운 간증처럼 사소한 일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그분의 자랑, 칭찬,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겠죠?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요,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것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릉도에 있는 저동 침례교회 이영봉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영범 목사입니다.
0: 아, 네, 목사님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사원님.
0: 네, 네, 목사님 울릉도도 많이 덥죠?
1: 네, 울릉도도 더운데요. 네. 뭐 육지보다는 좀 시원하다고 합니다.
0: 아, 네. 네,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1: 아주 휴양온 기분입니다.
0: 네,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1: 예,

0: 복이 많습니다.
1: 아, 예. 목사님, 제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지라고 생각을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그 작은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것 취하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죄잖아요.
0: 그렇죠.
1: 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프닝 멘트에 그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올렸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큰 것은 또 하나님께 드릴 줄 알면서 작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작은 것을 속이고 살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1: 네.
0: 참 믿음 생활을 하지만 네. 또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데 사람들은 잘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 일어서는 것, 하는 말, 하는 행동 다 보고 계시고
1: 아멘.
0: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1: 아멘.
0: 결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데
1: 네.
0: 우리가 하나님 잘 의식하면서 모두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정말 우리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복음 듣고 믿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선택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1: 아멘.
0: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식하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하나 돌이키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작은 것 하나도 주님 바라보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어 놀라운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응답해 주시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 따라가서 놀라운 응답과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083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목사님, 임용고시가 보통 고시가 아니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네.
0: 열심히 준비해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인데
1: 네.
0: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1: 아멘.
0: 좋은 결과 주시기를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0832 성도님 귀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28일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하나님 체력이 뒷받침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 합격하여 좋은 결과 얻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0: 돌보셨어.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 딸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하시고
1: 아멘.
0: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붙들어 주셨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좋은 결과 주셨어.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귀한 어머니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옆에서 보필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잘 준 기도로 후원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좋은 결과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0832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우리 귀한 따님 임용고 씨의 좋은 결과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8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등학생까지 예배 반주로 학생의 리더로 예배 드리는 데에 앞장서던 둘째 딸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하느라 친구 만나느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귀가가 작고 외박도 잦아져서 너무 걱정되고 힘이 듭니다. 이 지아의 예배와 반주가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숙사 룸메이트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멘토 만나길 2학기 대학생활 승리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 따님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0: 네.
1: 고등학생 때까지 예배 잘 드리다가 대학 가면서 예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참 유혹의 네. 시기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참 어머 부모님으로서 참 마음 아픈 일인데
1: 네.
0: 그래도 우리 이지아는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1: 네.
0: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또 어릴 적에 믿음으로 키운 아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세상 유혹에 잠깐 빠졌더라도
1: 네.
0: 결국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3807 성도님 귀한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둘째 딸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고등학생까지 예배 반주로 또 학생의 리더로 주님 앞에 앞장서며 예배하며 하나님 잘 섬기던 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대학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예배하는 일보다 더 좋아하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런저런 일로 막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지와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반주하며 회복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억지로 부모님으로 인하여 교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우리 귀한 딸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숙사 룸메이트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친구들과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2학기 학교생활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되어서 믿음의 동료들과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대학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을 잘 회복하여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귀한 부모님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0: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귀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또 지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0: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폐암 말기 신병관 친정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네, 우리 7087님 늘 그 친정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데요. 아, 정말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올리셨네요.
1: 네. 주님께서 큰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087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7087 성도님에게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루하루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하루하루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스룹바벨 앞에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7087 성도님의 그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소원 응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아버지 우리 친정아버지 신병관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병관 성도님 폐암 말기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딸을 위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 꼭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가장 귀한 것 예수님 만나는 일이고 주님 만나 구원받는 일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 또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신병관 성도님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087님 낙심하지 않고 늘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815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아직 80밖에 안 되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복합적인 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십시오. 라고 아, 목사님 장인어른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분이 잘 오르지 않는데 오늘 그 문자가 왔네요.
1: 네, 하나님께서 아, 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장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8일, 5일 성도님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8일, 5일 성도님 귀한 장인어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복합적인 많은 병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셔서 꼭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아버지 지금 아픈 상황 가운데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장인어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0: 아멘.
1: 주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0: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인어른 믿음 생활 잘 시작하고 하나님 만나서 정말 장인어른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151님 사랑하는 장인 어른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린 이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또 주님 영접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실 찬양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411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남동생 서세화 급성 담낭염으로 어제 새벽 5시에 응급실로 왔고 여러 검사 결과 돌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염증 수치가 많이 높고 환자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여 입원하여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 조치 중입니다. 환자가 굳건한 상태로 잘 견뎌주리라 믿고 소화기 내과와 외과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눈동자 같이 동행하시사 치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으며 동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목사님 동생을 네.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네요.
1: 예, 네. 하나님께서 네.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411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남동생 서세화 급성 담낭염으로 지금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돌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지금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서 하나님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치료하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료가 잘 진행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귀한 동생 서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어려운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 비록 몸이 아파서 염려 가운데 병원에 왔지만 이 병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동생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셨어. 오늘도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술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0: 아멘.
1: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좋은 결과 얻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동생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411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셔서 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동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695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 아버님께서 응급수술 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네, 수술 이후 폐혈증과 폐렴이 함께 찾아와 많이 위중한 상태이지만 아버님께서 이 힘든 고비를 잘 이겨내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강한 항생제 치료가 잘 듣고 폐혈증의 염증 수치가 속히 안정되며 폐렴이 더 이상 악화되거나 번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기능과 산소 포화도가 회복되고 약해진 콩팥과 심장 기능도 다시 살아나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치유하는 손길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가족들이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아버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시아버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네요.
1: 예,
0: 네,
1: 귀한 며느리의 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 우리 6951 성도님, 귀한 시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아버님 응급수술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1: 주님.
0: 수술 이후에 폐혈증과 폐렴으로 위중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금 아버지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강한 항생제 치료 잘 견디게 하시고 폐혈증의 염증 수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폐렴이 더 이상 악화되거나 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이번 기회에 경험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치료진 의료진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 주시고 가족들이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6951 성도님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시아버지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가정을 살리는 귀한 여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6951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감사하며 또 간증하는 그런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0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기도해 주시는 극동방송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손녀를 위해 기도문 올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 계신지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휴학 중이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 불안한 마음 사라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일어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0: 네.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손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007 귀한 성도님의 귀한 손녀를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주님.
0: 우리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 것 같으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믿음 떨어지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귀한 손녀를 위한 기도도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8007 성도님의 그 마음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결국에 성령 충만하여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일어나서 손녀도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8007님.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손녀를 위한 그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은
1: 아멘.
0: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745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2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는데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와 모든 부분에 있어 원만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네. 아들인데 고2면 지금 항상 혈기가 왕성할 때인데 좋은 것을 또 많이 먹여야 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
1: 네,
0: 그죠?
1: 어쨌든 참 아들이 귀한 아들이니까
0: 네.
1: 작은 것 하나하나 걱정이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 잘 키워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372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고2 아들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님 돌봐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우 관계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0: 아멘.
1: 식은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걱정이 됩니다.
0: 주여.
1: 그러나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 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원만하게 하시고 편안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아버지 이 아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결국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들이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 아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닮아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인도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지금 걱정하던 것들이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고 결국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귀하게 쓰시고 놀랍게 쓰시는 것들을 기뻐하며 간증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이 귀한 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453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예,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겠는데요. 네, 240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간 넘어지거나 다친 것도 아닌데 오른쪽 옆구리가 너무 아픕니다.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짧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2404 성도님의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오른쪽 옆구리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2404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 오늘 기도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모든 기도와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사 공사님. 외로운 병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또 아픈 것도 치유함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동 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께서

0: 서 기도로 동력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를 침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임서민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FED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선교교회 교육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

되게 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8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계속된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선교단체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현지교회가 보관 중이던 성경책 250여 권을 압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외 선교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현지 선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최근 관내 한 교회를 수색해 신약 성경 178권과 쪽성경 74권을 압수하고 이를 보관하던 현지 목회자에게 벌금형과 함께 서적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한 지 열흘 만에 이 같은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종교활동 규제 법안을 적용해 해외 선교단체와 미등록 교회를 향한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등 국내 선교단체들도 전쟁 이후 신규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면서 한국교회의 러시아 선교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러시아 전역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정식 등록 절차 없이 성경을 배포하거나 전도할 경우 강제 추방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어제 정당 가입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신천지 총무대행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정치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권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단 차원의 정치 개입을 일관되게 부정해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씨의 보석신문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재판부가 사과와 별개로 법률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과는 신천지 조직과 교주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함으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갑니다.

0: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교회가 선교사 자녀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교제와 이웃 섬김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봉사자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균일한 맛을 제공하는 무인 카페 솔루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들은 예배 직후 인파가 몰리는 로비 동선에 무인 커피 머신을 분산 배치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원두 즉석 분쇄와 원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봉사자들은 음료 제조 부담에서 벗어나 교제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와 늦은 저녁 모임에도 균일한 음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일수록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무인 카페가 지역 주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31도, 평양 29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늘 극동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에스키모인들의 화를 푸는 방법이 요즘 말로 좀 신박한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고 또 걷고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 화가 좀 해소되면 그때 비로소 멈춰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서 되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뉘우침과 이해와 용서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죠.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보통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물건을 부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술을 마시거나 옳지 않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풀이는 더 큰 화를 부르죠. 화를 잠재우는 걷기,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기는 더욱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화가 날 때는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탁월하게 화를 해소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걷기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건강한 화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더 확실하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확실한 분이시라고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증거합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갔다는 것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인생 여정은 바로 이것으로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현실에 함몰돼 잠시 눈이 가려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있어도 신자는 바로 이 싸움을 통해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의 영적 성숙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자신의 지위와 그분 안에서 약속된 것을 자신의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현실을 더 크고 확실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확정된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송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1: 아나운서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0: 더 공부하겠습니다.
1: 저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0: 네.
1: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0: 예.
1: 그때서부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0: 네.
1: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생일날
0: 예.
1: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0: 네.
1: 그때 나도 오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0: 아.
1: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0: 예.
1: 해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장례식에
0: 예.
1: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는 프랭크는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정말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그래 아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0: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전국 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하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2: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2: 아, 최초 전북 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3: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예, 예, 예.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2: 네, 예.
3: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예, 예. 이사 가면서 예.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2: 네, 예.
3: 교회에서. 예. 그래서 저더러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2: 예, 예.
3: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2: 예, 예.
3: 그럼 우리가 익산으로 들어가서
2: 예, 예.
3: 그 전에 늘 복음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2: 예,
3: 전주 가서 열심히 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으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2: 아, 전 익산에 있었습니다.
3: 익산에 있었는데
2: 예, 예, 익산에서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첫째 그 심세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 그럼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2: 전주에 삽니다.
3: 예. 그때는?
2: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3: 익산에 살았고.
2: 예, 예.
3: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2: 네, 그 이제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 발령이 전주로 나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3: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가고.
2: 예, 예.
3: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그렇고.
2: 그렇죠, 그렇죠.
3: 예. 그걸 저 몇 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2: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교회에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하여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또 적응을 잘 했습니다.
3: 아니 그러면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2: 예예. 예.
3: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2: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2: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2: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0: 동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2: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0: 네.
2: 또 좋은 사람 관계 맺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3: 그럼 이제 기독교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2: 예, 예.
3: 극동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저 책임이 중요한데

0: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1: 저는 예, 극동방송만 예,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0: 거기 보급만 전하니까 예, 광고도 안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정읍,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1: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려갔습니다.
0: 그때 음악회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1: 좋았습니다.
0: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교회에서 저기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전주에서. 내년에 또 해달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출을 해서 무대 장치를 해야 돼요. 무대 장치에 돈이 좀 들어가요.
1: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음악홀을 빌리는 가격이 한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이 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주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0: 그랬구나.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팀에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다섯 팀이 나왔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1: 식대.
0: 예. 그 사람들 이제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할래면은 이제 저희도 그래요. 이걸 그대로 무료로 하느냐, 소정의 표를 팔아서 하느냐, 장로님이 전주 운영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에서 그큰 강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다른 음악회가. 근데 그 동안 꽉 찼죠?
1: 저는 그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날에도 지사님께서도 중앙사에서도 인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아,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 교육을 시작해서 몇 개월만 있어도 그 2,000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어디 서울서도 못 해봤죠.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내년도도 해 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1: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예,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
1: 예.
0: 교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1: 예,
0: 교회 자랑
1: 맞습니다.
0: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야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야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과 그 청소년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0: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예, 방금 우리 김장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에 그 난시청 지역에도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은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2: 그래서 전라북도가 한 6개 군에서 산 때문에 듣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것 같은데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1: 아내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테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2: 아, 농업에 계셨구먼. 축협에 가기
1: 저는
2: 전에.
1: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은행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로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도 이제 술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2: 둘이 맞아떨어져서 자녀는 몇 명?
1: 이남 1녀입니다.
2: 출가 다 했어요?
1: 딸만 했습니다.
2: 딸만 출가하고 아들들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죠?
1: 결혼을 해야 되죠. 해야
2: 아니,
1: 되는데.
2: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1: 둘째는 있고요.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0: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전도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1: 저 그때 당시에는 저 전도 차원이었죠.
0: 아,
2: 그러면
0: 순수하게.
2: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1: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서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한분 박종원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아주 이게
2: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1: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셔요, 저 교회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조 생활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로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때 11조 생활을 500, 800만 원

0: 신원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당식까지 바쳤습니다.
1: 헌당을 하셨군요.
0: 네, 헌당식 6년 만에. 이게 2010년, 11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네, 헌당식까지 바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1: 네, 오랫동안 다음 네.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네, 그 네. 마음이 있으셨어요?
0: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기획국인데 거기에도 기획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이게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장로예요.
1: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곳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카페 대기 중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호남의
0: 거점교회.
2: 거점교회가.
0: 거점교회. 거점.
2: 거점 네. 교회가 되길 바란다.
0: 그런데
2: 네.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0: 주께로 한 걸음씩.
2: 예. 주께로.
0: 한 걸음씩.
1: 주께로 한 걸음. 걸음씩.
0: 예.
1: 찬양을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예.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2: 이렇게 이번에 라디오 전도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0: 네.
2: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0: 아 좋지요.
2: 그래서 네.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0: 예예 예.
2: 네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 시키면 되죠.
0: 예, 저희
2: 청년들 예,
0: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예,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 네.
0: 예, 1년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뒤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뭐 아무튼 4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1: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부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해요.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면도날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면도날의 공유로도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매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니가 사용하던 면도날을 통해 동생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자매 중 언니가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동생이 다리에 털을 깎는 면도날을 함께 사용해 두 자매 모두 호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다고 국립보건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경우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1일 13시 10분경 경북 영덕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목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보내드립니다.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상훈 집사입니다. 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러 설비이고요. 건물에 오수, 배수, 냉수, 온수, 그 물과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일만 30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다 지어놓고 입주민들이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었을 때, 야, 정말 따뜻하게 잘 잡다.

0: 물이 세게 나와서 시원하게 샤워 잘 하고 나왔다 이럴 때 굉장히 보람이 있죠.
1: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

0: 80년도 이때는 선배들이 좀 독했어요.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1: 하나님께서는 원상호 집사님을 당신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 한 교회와 귀한 목사님을 예비하셨는데요.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님이었습니다.
0: 지금서부터 15년 전에 수원 온누리교회에 온수 보일러 설치하러 갔다. 그거를 다 달고 이제 그 우리 목사님께서 사무실로 들어오라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일 다 끝났으니까 대금 주는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차 한잔 내오면서 갑자기 머리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 기도하려고. 아 그러면 기도하려면 그냥 기도하시면 아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럼 기도가 참 기도는 좋은 것 같아갖고 그냥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게 저도 아멘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아 제 생각에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출석하라구나 하고 그냥 막연히 6개월을 출석을 하게 된 거죠.
1: 원 집사님은 이렇게 다니게 된 교회를 또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0: 그런 후에 제가 3년을 도망을 갔다가 지금서부터 12년 전에 다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 거죠. 제가 수원에서 의왕시를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 앞을 3번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번 지나가는 날 차를 세우고 목양시를 찾아갔는데 목양시 노크하는 동시에 우리 목사님이 나가 원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깜짝 놀랐어요. 아유 목사님 이 시간에 왜 지금 이 시간에 목양시에 계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손님이 온다 기다려라 해요. 해서 기다려. 깜짝 놀라갖고 그러냐고 제 이름 아니요 원상호 아니냐고 그래. 맞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만나갖고 지금까지 주차 관리 팀장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1: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원상호 집사님은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지요. 방송 선교에 힘쓰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일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0: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참을 먹습니다. 참을 뭐 여럿이 먹으면 돈 많은 원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도는 했는데 저에게는 더 꾸준하게 일을 늘 주셔요. 우리 설비 동료들한테 야 원사장 너는 일이 어떠냐 그러면 나 일 괜찮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주셔갖고 난 늘 그래도 우리 식구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주시네. 고맙지 뭐야 이랬지. 야 그래? 그 의인의 이치 아니냐 그래.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너도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내 심정을 알 거야 그랬지.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전파 선교사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파 선교 헌금을 많은 했는데 저희한테는 10배, 100배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접파 선교사님 어렵고 힘들지만 뭐 가입하셔서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와 형제와 헤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고아원에 있다가 형이라고 찾아왔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정말 믿음도 없었고 불교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너를 갖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모르고 그냥 형 나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나는 한 번만 그냥 절하면 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에게 참 미안하고 또 너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0: 내 동생 정말 미안하고 어쩔지 모르겠다. 너희 가족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다시 만나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고맙다. 찾아와서 고맙다.
1: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같이 자라지 못한 동생, 그 사랑하는 동생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형의 심정을 음성편지에 담아봤습니다. 원상호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0: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했으면 좋겠고요. 제 사업에 일금을 어렵고 힘든 교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무당이었었어요. 어머니를 구원을 못했다는 게 참 제가 가슴이 늘 아프고, 만약에 부모님이 불교를 믿는다면 하루빨리 우상을 접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원상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신앙과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은 광복절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광복절 하면 자유란 말이 떠오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까? 3.1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임시정부도 세웠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윤봉길, 유관순, 안중근 모두 옥중에서 목숨 바쳐 죽었던 사람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교만해서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의 패권을 꿈꾸다가 연합국에 의해서 패전을 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자유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자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정말로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빛을 받았는데 행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으로 있다가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됩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입니다. 삼국 통일된 이후에 우리 민족은 통일국가로 1500년을 지냈습니다. 분단을 몰랐습니다. 통일국가로 1500년을 지내다가 8.15 해방 이후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500년 통일국가로 있다가 자유 얻었는데 그 자유로 한 것이 나라를 분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했습니다. 6.25 전쟁 동족상잔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일제시대 때가 더 좋았는데, 차라리 일제시대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은 없었는데 다시 일본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힘들었습니다.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었지만 그 광야의 40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그때는 맛있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푸념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 같았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늘을 훨훨 날아갈 것처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오늘 이 시대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이런저런 분열로 다툼과 대립과 이런 정말 불행스러운 모습들이 그치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버금갈 정도로 존경받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을 네 번 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경제 공황을 이겨낸, 오늘의 미국의 토대를 이룬 영웅 중의 영웅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 민주국가 자유에 있어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를 법으로 아예 보장을 해야 됩니다 해서 미국의 4대 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누구든지 말하는 것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예배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궁핍,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 인권법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 인권법을 보장합니다. 이 인권법의 침해가 되면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함부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공갈치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아, 나는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말밖에 하지 않았어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말 하나도 하지 않아도요, 옷을 입고 다니고 인상 쓰고 다니고 막 험악하게 하면 이게 죄입니다.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다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법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법을 통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통한 자유는 자유일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셔야 자유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엎어서 말씀드리면 주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 겁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자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으로부터도 자유하려고, 주님으로부터도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의 눈 안에 내가 있고 내 눈 안에 그가 있고 그의 마음 안에 내가 있고 내 마음 안에 그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그 사랑으로부터도 자유스럽다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여기저기 다, 여러분 행복할 줄 아세요? 기쁨이 충만할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 자유가 속박이 되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 가면 이슬람교도들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비극적이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아내를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공식적으로, 호적에 공식적으로 아내를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가 막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전혀 기가 막히지 않는 것은 그 4명에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길도 똑같이 주어야 되고, 말도 똑같이 해야 되고, 뭐 옷을 사줘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 모든 것이 똑같아야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비유 맞추는 것도 얼마나 힘드는데 네 사람 다 비유 맞추려고 하면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전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하지, 주님 밖에 벗어나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물질이 내게 자유를 줄 것 같다, 돈 많이 벌면 자유할 것 같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참 자유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드실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존재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김 씨들 시골에 우리 집이 있고 가운데 있고 우리 위에 가면 또 작은 할아버지 댁에 있고, 제가 둘째로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도 놀려 먹어서 내가 가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나 할아버지 아들 안 할래, 할아버지 아들 안 할래, 나 좋아하는 작은 할아버지 집에 내 갈래 해서 몇 시간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도 거리가 한 50m밖에 안 됩니다. 그 날이 떨어지기 전에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단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좋지, 세상에 그냥 그 집에서 멀리 볼 때는 좋았는데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는 영 아니요, 더 아니요, 가보니까 영 아니에요. 일찍이 깨닫고 3시간, 4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밥 한 끼도 안 먹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 밖을 떠나서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행복하지 이 교회를 떠나서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좋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쁨,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위스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많은 정신질병을 고쳤던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신병자들이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 또 어려웠던 일들, 고통이나 충격,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해서 그것에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 여인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찾아와서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과거를 분석하고 추적을 해보았더니만 아니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의사는 못 고쳤는데 고쳐졌습니다. 어떻게 고쳐졌냐? 스스로 이 여인이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 이 정신과 의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합시다. 선생님 기도합시다 하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그 기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세상에 그 가져 있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십수년 그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고쳐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때문에 고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세상을 보아도요 어떻습니까? 내가 수건을 덮어 쓰고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수건 덮어 쓰고 거울 보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화장하고 오셨을 텐데 수건 덮어 쓰고 화장하신 분 있습니까? 수건을 덮어 썼다가도 화장할 때는 벗었어. 벗어서 보아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천하에 없는 사람도 수건을 덮으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수건이 벗어지면 그 실체가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내 눈에 씌어졌던 내 마음에 씌어졌던 거풀이 벗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못 보고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 쓰시고 보시렵니까? 수건 벗고 보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하셔서 수건이 벗겨져서 내 인생의 참 자유 기쁨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됨을 우리에게 인칠 때에 우리는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을 부정했습니다. 내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보니까 보배 중에 보배가 바로 나인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때묻은 모습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주의 성령으로 죄를 씻어낸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법에 붙들려서 살겠습니까? 생명의 법을 붙들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붙들겠습니까? 오늘도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푸시합니다. 안 된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 같은 놈이 뭘 하냐고. 안 된다고. 포항 송도교회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누구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끊임없이 그를 붙잡고 그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 절망에 빠진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 수 없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해 보십시오. 길이 보여지고요. 깨우침이 있어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사람을 가장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너 죽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망이라, 죽어서 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끔찍한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이 있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런데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산다고 죽지 않습니까? 100세, 200세를 산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세, 80세를 살고 죽는 분보다 90세, 100세를 살고 죽는 분들이 고통이 훨씬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 200세 시대, 300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한 90세, 100세 살고 죽는 게 낫지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고 죽으면 훨씬 더 죽기 싫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온갖 두려운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 걱정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두려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외줄타기 하는 분들,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 외줄타기, 그 줄을 타면서도 여기에서 저기까지 건너갑니다. 보조선을 하나도 연결을 안 시키고 바람을 탁 들고 갑니다. 걸어갑니다.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갑니까?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걸어가겠습니까? 못 걸어갑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압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그 줄에 딱 올라서는 순간 떨어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줄을 건너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줄타기 장인은 떨어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한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줄을 걸어갈 수 있는, 평지를 걷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은요, 창도 크고 갑옷도 입었고, 다윗은 창도 없고 갑옷도 무거워서 못 입고, 소년이 나이도 없고 조그만하고,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 몇 개 든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1대1로 진짜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너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해서 나가서 정말 씨름을 하든, 아니면 뭐 복싱을 하든 UFC를 하든 정말 엉켜서 싸운다 그러면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요, 힘의 장사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다윗에 던진 돌멩이 하나에 널브러졌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겁이 없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하니까 골리앗이 듣고, 도대체 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도대체? 그게 돌멩인 줄도 모르고 어 하다가 당한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엇 근심 걱정합니까? 무엇 가지고 염려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운전면허만 땄는데 회사에 이제 트럭 기사 채용에 응모를 했습니다. 운전할 수 있냐고. 운전면허만 땄습니다. 할 수 있다고. 진짜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부산 갔다 올 수 있냐? 갈 수 있다고. 갔다 올 수 있다고. 부산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했고 고속도로에도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시켜만 주시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회사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되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도 어쩝니까? 먹고 살려고 해야 되니까 몰고 나갔다는 거예요. 몰고 나가서 해보니까 하루만 딱 하니까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만 딱 하니까, 몰고 나가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가지고 장롱면허로 10년, 20년 두신 분 있습니까? 지금 차 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집에 차가 있다면 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몰고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시동만 걸 줄 알고 액셀에다만 밟을 줄 알면 차는 나갑니다. 그저 한두 번 박으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해서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시대에 예비고사 끝자락의 시대입니다. 184점 맞고 서울법대에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법대는 당시도 지금도 최고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한두 개 시험 틀리면 불합격하는 천재 중에 천재들이 모였는데, 184점이면 서울 예비고사 카트라인에 간들간들 합격한 수준입니다. 그 애에 넣었다니까, 합격했다니까. 왜 합격했냐? 미달이 되어서 합격했습니다. 왜 미달이 됐냐? 전부 다 겁먹고, 공부 잘하는 300점 넘어받는 학생들 전부 겁먹고 지원 안 해서. 그런데 이 친구는 졸업은 못했습니다. 워낙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정말 어지간한 성적이 됐으면, 지원했으면 다 됐을 텐데 그 겁먹고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 먹고 살까? 아이고,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은요, 온갖 협박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항 송도교회는 안 된다고. 안 되긴

0: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아무개는 안 된다고.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곳에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밖에 엄청난 많은 자유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어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나라의 해방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큰딸이 커가면서 학교, 학원,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할 기회, 얼굴 볼 기회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늘 아쉬운데요. 최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큰딸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안고 딸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태어난 날 그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도 이 찬양을 제가 직접 불렀어요. 딸바보, 딸자랑 했죠. 그때 얘기를 제가 딸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물론 아빠 엄마도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어요. 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물된 동산 올려드리시죠.

이렇게 제가 딸 태어났을 때요. 그때 딸 태어난 날 그 생방송에서 오프닝으로 제가 이걸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하, 푼수짓 좀 했죠. 딸 바보지. 예,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 첫째, 예, 첫째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 딸에게 이 말씀, 인생 말씀이죠. 그래서 물된 동산, 이 단어나 찬양 말씀 이렇게 볼 때, 접할 때 꼭 딸이 생각이 납니다. 좀 대화를 어떻게 좀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랑 표현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또 좋은 찬양이 바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 축복의 찬양, 사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달빛 마을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분 전화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와, 방학이 30년이네요. 30년.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컴백했다,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조수진인데시죠?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기억하시죠?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아, 어떻게 집이세요?
1: 네.
0: 갑자기 놀랬죠? 왜 갑자기 전화가 왔는지?
1: 네. 네.
0: 이렇게 계약한 분들 네. 쭉 보고 있다가 조수진님
1: 아.
0: 그 영락교회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1: 아, 예. 네네. 저번에 그 거기서 전화 주셔서 제가 예.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네.
0: 그러면은 영락교회 네. 사시는 네. 곳이 안양이신데?
1: 네.
0: 안양 영락교회인가요?
1: 아니요. 저기 서울에 있는.
0: 서울 영락교회까지 다니세요?
1: 네, 네.
0: 왜 이렇게 멀리 다니세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랑 네. 거기 다녔었는데,
0: 예.
1: 네,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가 저는 이제 그동안 안 다니고 엄마 아빠는 다니셨다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0: 네, 네.
1: 엄마도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갖고 수술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서,
0: 네, 네.
1: 엄마도 이제 모바일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0: 네.
1: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기억 때문에. 네, 거기를 나가게 됐어요.
0: 오며가며 그렇게 시간 많이는 안 걸려요?
1: 많이 걸리죠.
0: 그래도 거기까지 가세요, 주일마다?
1: 네.
0: 이야.
1: 저희 큰 딸도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0: 딸하고 둘만 가요?
1: 네, 지금은 둘만 가요.
0: 조수진님이 운전해서?
1: 차는 좀 주차하기가 그래서 그냥 네. 지하철 타고? 네.
0: 야,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어렸을 적 그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영락교회에서.
1: 그렇죠.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또 어렸을 때부터 봐서 예.
0: 그렇구나.
1: 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0: 엄마 덕분에 극동 방송을 듣게 됐다가 저하고
1: 네,
0: 연결됐죠.
1: 엄마 때문에 네. 엄마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엄마 듣고 계시고 저도 이제 차에서만 듣고 있다가
0: 네, 네.
1: 예.
0: 그러니까 그때 4월에 우리가 전화됐거든요.
1: 4월인가 5월쯤이었죠.
0: 네, 4월쯤이었는데 그 뒤로 네. 쭉 지금 다니고 계세요, 영락교회?
1: 네, 네.
0: 야. 그 30년 만에 드렸던 첫 예배는 네? 어떠셨어요?
1: 그냥 눈물만 나서.
0: 그랬구나.
1: 네. 네. 교회만 가면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서.
0: 눈물이 나요? 그러게. 이게
1: 제가 네.
0: 말씀해 보세요.
1: 아니요. 지금 누가 와서.
0: 이게 보면 방학을 네. 오래 했던 분들이 새깨라를 통해서 교회를 가면
1: 네. 네.
0: 첫 예배 때는 거의 100% 다 우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0: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 또 잘하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1: 감사합니다.
0: 또 딸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1: 아,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 동아리 모임에 기독교 이제 서클을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학교 그 교회에서. 근데 이제 학교 거리가 지방에 있는 학교라서 방학 때는 집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됐어요.
0: 몇 학년인데요?
1: 지금 2학년이에요.
0: 고등학교?
1: 아니, 대학교.
0: 아, 대학교 2학년.
1: 네네. 네.
0: 그래서 방학 동안 또 딸하고 같이. 그렇구나.
1: 네.
0: 와, 참. 그때
1: 지금은 있어요.
0: 선물 주얼리 받았죠?
1: 네네.
0: 주얼리만 받았나요?
1: 그 주얼리를 받았는데 저희 엄마 거는 제가 신청을 못해서 엄마는 못 받아들이고
0: 엄마를 제가 왜 어머님 것도 드리기로
1: 어머니
0: 했나요?
1: 거랑 네, 제 거랑 이제 두개 주셨는데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 걸못 챙겼어요.
0: 본인
1: 그게
0: 거는
1: 아마
0: 지금 신청했고.
1: 네, 기한이 있나 보더라고요.
0: 아,
1: 유효기간이.
0: 지금 아마 안 늦었을 거예요. 안 늦었을 거니까 어머니
1: 늦었을
0: 것도
1: 것 같은데.
0: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1: 아,
0: 예,
1: 그래요?
0: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
1: 네.
0: 딸도 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된다니까
1: 네.
0: 선물을 더 드려야겠는데.
1: 아, 아니에요.
0: 딸이 뭘 좋아할까? 딸이 뭘
1: 아유,
0: 좋아할까요?
1: 괜찮아요.
0: 딸
1: 괜찮아질
0: 아무튼 선물 하나 제가 챙겨가지고 드리고 우리
1: 거예요.
0: 조수진님은 이제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우리의 공식
1: 네.
0: 선물
1: 네. 네.
0: 꽃바구니 선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괜찮아요. 피디님.
0: 아이 뭘 괜찮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계약한 분들은 꽃바구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받으셔야 돼요. 정말 축하드리고 그때 이제 저랑 영접기도 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지금요?
0: 예.
1: 지금요?
0: 예. 왜 상황이 안
1: 지금요?
0: 돼요? 상황이 안 돼요?
1: 지금, 예.
0: 왜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1: 아, 지금 식구들이 다
0: 식구들이 다 있어요. 남편하고 애들하고.
1: 있어서. 아,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식구들이
0: 아,
1: 있어서.
0: 교회 안 나가고 있는 혹시 남편?
1: 네.
0: 남편?
1: 아이도 저희가 셋인데,
0: 네네.
1: 네, 아직 둘은
0: 아,
1: 못
0: 남편은
1: 나가고
0: 어때요?
1: 있고.
0: 남편은? 반응이? 교회 간다니까.
1: 그냥 뭐, 그거는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0: 반대하고
1: 않아요.
0: 그러진 않아요?
1: 네.
0: 남편 옆에 있어요?
1: 아, 다른 방에 있어요.
0: 다른 방에 있어요?
1: 네.
0: 남편은 교회 다녀봤어요?
1: 아니요, 안 다녀본
0: 안
1: 것
0: 다녀봤어요? 그
1: 같아요.
0: 남편도 같이 다니면 너무 좋은데.
1: 네. 네.
0: 아, 그럼 남편 선물을 줘야겠다. 남편.
1: 저는 제가
0: 남편.
1: 지금 둘째 아이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0: 네네.
1: 네, 둘째 아이부터 전도를 해보려고 해볼게요.
0: 그래요. 애들이
1: 네.
0: 다니면서 아빠
1: 네.
0: 같이 가요 이러면은 또 꼼짝 못하는
1: 네.
0: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전 가족이 맛있게 드릴 수 있는 제가
1: 네.
0: 세트 선물로 제가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 아.
0: 남편한테도 잘좀 얘기해 주시고.
1: 네.
0: 그래요. 기도는
1: 네,
0: 다음에 할까요?
1: 감사합니다.
0: 기도는?
1: 네, 다음에.
0: 예, 정말
1: 네.
0: 다음에 또 아무튼 너무 본인은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열심히 이제
0: 예.
1: 신앙생활 할 거예요.
0: 예,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시고 우리 남편하고 아이들이 다 나갔을 때 우리 또 그때 감사기도 같이 하자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1: 네, 건강하시고요.
0: 조수진님이
1: 네.
0: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1: 제가
0: 찬양.
1: 찬양을 잘 많이 모르기는 하는데,
0: 예, 그러니까 30년 만에 다시 오셔서 그래도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최근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1: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은
0: 네.
1: 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0: 나
1: 그
0: 이제
1: 제목이,
0: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네네, 그 제목이 뭐죠? 그 찬양이요. 저희 그,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얼마 전 돌아가셨거든요.
0: 아이고, 그러구나.
1: 아,
0: 나
1: 그
0: 이제.
1: 노래를 마지막에 많이 부르셨대요. 오빠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저희 엄마랑 많이 불러드렸고 해서.
0: 예. 아, 오빠가 이 곡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436장이에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0: 예,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1: 네.
0: 이 찬양송인데,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구나.

0: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조수진 씨의 인생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이 찬양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빠 생각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또 나머지 식구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보고 계시겠죠. 정말 조수진 씨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끼라의 열매를 만나겠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문자를 보내신 거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갔어요. 새끼라 듣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혹시 네, 통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1: 예, 예.
0: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 지금 정차 중이요.
0: 정차 중이세요?
1: 예. 아,
0: 혹시 지금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예, 끌게요.
0: 아, 지금 예, 라디오 꺼주시고 정차도 해주시고.
1: 예.
0: 네, 지금 극동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극동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0: 지난번에 그 문자를 주셨었는데 예. 새깨라를 듣다가 13년 방학을 끝내고
1: 예.
0: 그 교회를 가셨다고.
1: 예, 예.
0: 교회 네 곳을 가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든 한 곳을 그다음에 이제 예. 또 아내 예. 아내한테도 교회 가자고 했다면서요.
1: 예. 지금 아내도 교회 같이 나가고 있어요.
0: 할렐루야네. 와.
1: 예. 와, 요번 주에 전주에 저기 연결기도 받고요.
0: 교회 가서요?
1: 예.
0: 등록하고요. 등록도 하고.
1: 예.
0: 어느 지역이세요?
1: 중랑구 면목동이요.
0: 면목동.
1: 예.
0: 그때 교회를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을 갔다라는 때가 그때가 예. 한 6월 정도인가요? 올해?
1: 한 그 정도 됐어요.
0: 그죠?
1: 예.
0: 7월 초인가 저한테 문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1: 예.
0: 저하고 지금 처음 연결이잖아요.
1: 기도를 받고서 가려고 13년 방학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그래도 그냥 나갈 마음이 생겼으니까 나가자 그러고 나갔죠.
0: 아이고.
1: 그러니까 찾아봤죠.
0: 저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군요.
1: 예.
0: 아유 죄송합니다. 13년 방학이라고 아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드렸나 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일반 전화에서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1: 아니
0: 뭐
1: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0: 아 진짜요? 예. 그랬구나. 예. 아이고 어떻게 이게 이제 많아서 그랬는지 이걸 놓쳤네요. 아무튼 예. 본인이 이렇게 새깨라를 듣고 결심을 예. 하고 13년 방학을 스스로 끝냈다는 게 와 정말 엄청 대단한 시입니다.
1: 예.
0: 어떻게 그 마음이 드셨어요? 방송을 듣다가.
1: 아니 계속 영접기도 하는 거 따라 하고
0: 네네.
1: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자는 기도 따라하다 보니까
0: 예예
1: 이제 나도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0: 이야 그래서 네 군데를 가보고 그 중에 한 곳 예. 맞는 곳으로 가서 등록까지 예. 하셨고요. 그렇죠?
1: 예예.
0: 그 가게 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예수 장로교 늘푸른 교회예요.
0: 늘푸른 교회.
1: 예.
0: 장로교라는 거잖아요. 늘 푸른 교회.
1: 예. 예.
0: 근데 이제 본인이 가고 나서
1: 예.
0: 다음 주에는 자기도 가자.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응? 그렇죠?
1: 그 교회로 교회로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와이프 데리고 갔죠.
0: 와이프한테 가자고 했더니 아내도 그래 나도 가자 하고 바로 따라갔어요.
1: 거의 좀 강제로 끌고 갔죠.
0: 그렇구나.
1: 가자 했는데
0: 네.
1: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안 간다 막 그러길래
0: 예.
1: 아 가자 좀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죠.
0: 근데 아내도 방학 중이었나요? 교회 방학 중?
1: 아니요 불교요.
0: 불교?
1: 예.
0: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제로 어떻게 됐네요?
1: 예. 그냥 가자 계속 가자고 졸라서 그래서 거의 쫄다시피 해서 갔죠.
0: 아내가 지금 그러면은 예배를 몇 번 들었어요?
1: 지금 등지 네 번이요?
0: 네 번 정도. 안에 반응이 네.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반응이?
1: 앞에서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주여할 때 좀 앞에서 좀 목소리가 크신 남자분이 있어서
0: 네네.
1: 그게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먼저 일어나서 지금 깨워 저를 달라고 없죠. 빨리 가자고.
0: 이야, 진짜 감사하네요.
1: 예.
0: 불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남편 따라서 지금 네 번이나 갔고 아내도 네. 등록을 했다고요?
1: 예.
0: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럼 이번 주도 가실 거잖아요. 아내와 예. 함께.
1: 네.
0: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통화니까.
1: 예.
0: 아유, 지난번에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예. 선물, 본인 거 하나, 아내 거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기억나는 예. 선물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불러볼까요?
1: 와이프는 주얼리요?
0: 오케이. 아내는 주얼리. 본인은?
1: 저는 비타민
0: 레몬아. 알겠습니다. 예. 와. 자, 이 시간에 우리 예. 9947번님께서
1: 예.
0: 스스로 13년의 방학을 끝내셨잖아요.
1: 예.
0: 저하고 감사기도 한번 드릴까요?
1: 예,
0: 저 따라서.
1: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제가 아까 선물 두 개를 챙겨드렸는데,
0: 예.
1: 사실은 이렇게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면 또 다른 선물이 있죠.
0: 예.
1: 알죠?
0: 예.
1: 바로 축 개학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야, 앞으로 이제 계속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요. 예. 우리 9947번님, 예. 인생 가운데서 13년 전에 생각나는 곡도 좋고 아니면 요즘 부르는 곡도 좋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세요?
0: 순교자의 삶이.
1: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0: 네.
1: 와, 이거 참 강렬한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좋아하세요?
0: 주님 믿고 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1: 네.
0: 그 노래가 좋아요.
1: 그렇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따라가겠다.
0: 예.
1: 순종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잖아요.
0: 예. 저까지는 그게 목표라서 성기던 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1: 네.
0: 하기도 했고 그랬죠.
1: 제가
0: 따로 목사님한테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팀도 만들었고.
1: 뭘 만들었다고요?
0: 팀이요.
1: 팀.
0: 예.
1: 팀을 만들고 싶다. 이번에 예. 새로 간 팀만... 교회에서.
0: 아니 전에 살던 교회에서는 열정이 있어서.
1: 예예. 예.
0: 팀을 제가 이제 봉사팀을 만들어서.
1: 예예. 예.
0: 딴데 가서 예배 본 예배 드리고 딴데 가서 또 다시 이제 청년들 몇 명하고 해서 이제 찬양을 다시 또 드리고.
1: 그런 것도 하셨구나.
0: 예.
1: 이야, 열정이 있으셨구나.
0: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 열정을 다시 찾고 싶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까 제가 그걸 못 여쭤봤는데 본인 네. 13년 만에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아주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좀 말씀이 그동안 들렸던 게 좀 있었죠. 감격이 좀
1: 감격스럽고 있었죠. 낯선 것 네. 같으면서도.
0: 예. 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예. 예배 드리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1: 십자가의
0: 감사합니다.
1: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대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앞서 유턴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 올려드렸어요. 9947번님 대단하십니다. 예. 저하고 전화 연결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다가 본인 스스로 교회를 가셨고요. 불교인 아내까지 그 이후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와, 두 분이서 또 등록까지 하시면서 계속 극동방송을 또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면서 내일도 이제 복된 주말 보내시고, 자, 주일 예배 잘 준비하셔서 우리 방학생들, 예, 이번 주 기회입니다. 용기 한번 내시고요. 자, 계약한 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예배 쭉 드리셔야죠. 한결같이 예배에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 1대1로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7일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선교교회 교육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절망의 땅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의 불신과 교만,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결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창조는 바로 그분의 피 위에 세워진 세상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말씀은 단지 우주의 재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0: 말씀은 사랑의 경고이며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을 끝까지 붙들어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단 하나 진리의 기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걱정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늘 조바심을 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굴레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더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가 아닌 상황에 붙들러매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해법은 명쾌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애쓰는 대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그분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렸던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날 사랑하심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마이너 RV531번 가운데 3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발디의 협주곡 가운데서도 독특하고 매력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비발디가 두 대의 첼로를 위해서 만든 콘체르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두 대의 첼로와 현악합주 그리고 통주저음 하프시코드로 이루어진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작품의 3악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이 3악장은 굉장히 그 민첩한 패세지로 서로의 첼로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로 그 협주곡의 대표적인 양식인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합주와 독주가 번갈아가면서 대조를 이루는 매력적인 악장이 바로 3악장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요요마와 조나슨 맨슨의 첼로 연주, 돈 코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마이너 RV 531번 가운데 3악장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21일 16시 10분 경북 경주 중북부와 경주 동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의 접근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감장 등 위험지역의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0: 특유의 특징들이 보여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베토벤 클라리넷 3중주 B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11번 오늘 이 작품을 게르바스 드 파이어의 클라리넷 연주 자클린 니플레의 첼로 연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클라리넷 트리오 위플랫 메이저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의 서곡 준비했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의 서곡에 이어서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카운트 테너 임형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은 입소문이 난 노포 맛집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부산의 서면에 가장 번화한 백화점 옆 작은 골목길을 들어갔습니다. 아주 허름하고 나지막한 공간이었지만 아주 좁은 입구, 오래된 시설과 테이블, 메뉴는 선택할 것도 없이 딱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요, 두 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가게 안에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노년의 신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아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가득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최첨단 인테리어와 그리고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식당, 멋진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는 화려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님은 그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두 식당의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뭘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외형이나 정량화되어진 서비스가 아니라 흉내낼 수 없는 본질의 맛, 그리고 익숙한 고향의 맛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지식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첨단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영적인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증명하듯이 최근 TV와 그리고 OTT에는 누가 등장하는 걸 봤더니 점술가와 무당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들린 연애, 이 프로그램은 젊은 남녀 신내림을 받은 점술가와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와 같이 마음을 주고받는 연애하는 장면입니다. 운명전쟁 49, 49명의 점술가와 무당들이 나와서 어떤 나름대로의 이슈를 가지고 스스로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당은 아니지만 그런 옷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그 심리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심야 개담회, 뭐 수도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아주 더 지난 날보다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첨단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왜 이런 영적인 세계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조건이나 물질로 풍요함으로 인간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의 부분,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내면의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는 본능적인 그 갈증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하고 찾아가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어느 한 은퇴 목사님의 고백을 따르면은 이 영상을 들고서 그 장면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찍어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무속인들의 70% 80%가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교회 봉사했던 분들이 바로 이 무속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교회를 떠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그들의 찢긴 영혼을 치유할 실제적인 영역과 성령의 임재라는 교회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태동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보다 우리 교회들은 더 이성적이었고 더 조직적이고 더 현대적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중 여러분 마치 우리끼리 바리새인 그룹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가장 교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누구를 그 자리에 세울 것인가. 교회는 이미 인간의 내면을 채워줄 만한 일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사두개인처럼 영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형식주의에 빠지던 그런 종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부모들은,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정한수를 떠다 놓고 새벽에 일찍 목욕을 하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조상이었고 인간의 본질에 사모하는 마음이 그게 있는데 교회는 그 마음들을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품어주지 못하니 그냥 교회는 교양을 가르치는 교육소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구제소로 뿐만 아니라 교회는 각각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인테리어와 키오스크를 갖추었지만 손님이 없는 식당처럼 뛰어난 조직과 세련된 예배당을 갖추었을지라도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아빠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 영적으로 갈망하는 영혼들이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려 봅니다. 정작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성령을 말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그렇다면 교회의 그 세워진 본질의 의미가 어디 있고 어디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과연 내가, 우리 공동체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강력한 영역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성령이 내릴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일어나는 놀란 영적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포로 되어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고 그와 같이 꼼짝하지 못하는 자, 억압되어진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우리는 깊이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우리의 영역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첫째로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하는 것 중은 성령님을 머리로만 안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존재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론 속에 성령님을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이론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내 가슴 속 깊은 상처와 찢긴 심령을 직접 이와 같이 임재하여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했던 민족복음화의 운동을 이끄셨던 고 김중건 목사님은 6.25 사변 때 한국정쟁 당시 갓 결혼한 30대의 청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청년 김중건은 인생에서 그러나 6.25를 통해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내마저도 잔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신 역시 죽음의 직전까지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가만히 쌓여 버려졌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그 절망과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의 상처, 원수를 향한 피 맺힌 증오심을 가졌던 청년 김중곤, 그의 영혼은 파괴되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의 영혼은 복수로 가득 찼고 그의 영혼은 이미 어둠으로 채워지고 지옥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무등산 꼴짜기로 혼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목나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어 통곡할 때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뜨거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나 씻어낼 수 없는 그 독한 증오의 한이 성령의 불길 속에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잔인하게 죽인 자들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령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늘의 사랑이 그의 심령에 터져나와 그 증오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한 치유와 참된 자유를 얻은 김중건은 그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의 청년들은 마치 마른 뼈다귀 같이 이 땅에 널려져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선포하는 복음의 사자로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은 슬픔과 연수를 향한 증오심을 어떻게 의학으로서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철학으로서 그 영혼을 치료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남들이 모르는 가슴 속 깊은 상처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이와 같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억울하고 원망,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사슬 속에 매여서 한 걸음도 자유스럽게 나가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치료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상처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제사장과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내 안에 모든 악취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냄새가 그 기름을 통하여서 옷깃을 스치고
이와 같이 무릎과 그리고 총알이

그리고서 발끝에 묻어날 때 내 몸은 향기로운 냄새를 사방에 뿜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그 독한 상처가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화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의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주일날 잠시 마음을 달래고 가는 감상적인 위안표가 아닙니다. 치유하는 영혼이 실제로 소생시키고 파괴된 마음을 재창조하며 절망의 피뚱승의 인생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깊은 상처와 절망의 독에서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분노의 소리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육신의 한계와 절망, 이성을 뛰어넘게 하는 초자연적인 근능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유명한 박물관이 있죠. 스미소니안 박물관. 여러분, 그 안으로 로비에 들어가면은 그 로비가 얼마나 웅장한지, 고가 얼마나 높은지, 거기에는 거대한 공룡을 모형과 그리고 창공을 가릴 듯한 최첨단 비행기의 모형들이 웅장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호령할 듯한 위풍당당한 그 모형들. 그러나 그것들은 움직이거나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천 모든 것들이 위협적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생명이 없으면 단지 멈춰 서 있는 죽은 박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박물관에 박제된 공룡 같지는 않습니까? 번듯한 직분을 가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의 조롱과 작은 시험에도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매달려 있는, 그냥 박제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반면에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소망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리가 없었고 한 다리 밑에 발가락만 두 개만 달랑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를 보는 것마저도 민망하게 함부로 볼 수도 없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해포 자소증이라는 환자였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존재인데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한계와 절망, 그 자체의 그 인생의 존재.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질 때 그는 발다리가 없는 그가 혼자서 그 두 발가락의 옷을 입고 두 발가락 사이에 필기구를 넣어서 글을 쓰고 그리고 서핑을 즐기고 그리고 몸뚱아리를 물에 던져 수영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도전을 주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지가 멀쩡해도 절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팔다리가 없음에도 성령이 주시는 근능을 입어 전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앞에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셔서 이와 같이 낙담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라고 오늘도 나는 쓰임받는다고 증거하는 나는 그와 같은 닉 부이치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은 능력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의 공룡처럼 외형은 번듯하고 사지가 멀쩡해도 성령의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베풀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 아니면 가진 것은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성령이 임하셔 오늘도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존재가 우리가 이와 같이 소유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에 주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령이 임하시면 무기력한 자가 힘을 얻고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윈도서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윈도서핑을 타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 손으로 저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돛을 높이 펼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가지고 물 위를 거침없이 미끄러져 나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 지식, 내 고집, 내 경험으로 어설픈 노를 저어가면 금방 피곤해지고 신앙의 삶이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바람을 타는 성도, 내 육신과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 삶을 모두 내어드리고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든지 능력을 베풀 수 있고 기적을 이와 같이 경험하게 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주님을 위해 쓰이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박물관에 박제되어진 공룡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와 같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매달려 있는 모형의 비행기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임재하여 성령께서 임하여서 정말로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앞에 생주의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증거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달걀을 품어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암탉을 보고 우리는 씨암탉이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이 씨암탉은 귀한 사위가 오면은 씨암탉을 잡아 대접할 만큼 소중하게 여겼는데 아무 닭이나 씨암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암탉은 21일 동안 그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로 부화하기 위하여 서너 번 몸을 추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둡고 답답한 둥지를 결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직 알을 품고 생명을 품게 내겠다는 집념과 희생을 가진 이 씨암탉 말입니다. 교회에도 씨암탉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 닭들도 많지요. 다른 닭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마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모이만 있으면 옵니다. 모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알을 품으라고 당신 씨암탉이요 하고서 갖다 놓으면 좀 앉아있는 것 같더니 또 밖으로 나가 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결국 그 알은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그 닭은 씨암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은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일에 그것을 사용했더니 그는 두 눈이 뽑혀져 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성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이와 같이 자기 것만 주장할 것이고 날마다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 거기에만 이와 같이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의의 나무.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의의 나무처럼 사용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0: 심정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상처난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근능을 주시고 그 이유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굳건한 의의 나무로 심으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을 내 육신의 욕망과 헛된 야망을 위하여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품으라고 보낸 영혼들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품으라고 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슬퍼하는 영혼들 위하여 우리는 씨암딱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한 짐령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며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성수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 튕겨져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나에게 스며들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슬픔이, 그리고 죄된 것들이 다 녹아들이며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주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겸손한 자리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좋고 마음이 편한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부족하지만 듣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리에게 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저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눈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성령이 이 사명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남은 여정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얼마 전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첫 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도미누스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원했지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 내 뜻을

뜻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배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이 노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의 갈림 앞에 섭니다.

네,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0: 양해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38절을 한번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법이죠.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레위기 2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만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싶은 마음도 들죠. 당하고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 나도 내 능력을, 내 힘을, 내 지식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라. 남이 나를 괴롭히면 그것을 참지 말고 그대로 대꾸해 주라. 뭐라도 쏘아붙이라. 마치 이런 말처럼 느껴집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이 법을 통해 할 수 있는 대로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그만큼 보복하는 것은 마땅하다. 심지어는 내가 받은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그에게 끼쳐도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니 마땅히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그대로 갚아주어야 하는데 나는 같은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려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참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순서가 조금 밀리는 것도 못 참고, 남들보다 늦는 것도 못 참고, 적게 받는 것도 못 참고,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도 못 참고, 똑같이 했는데 뭔가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것 도무지 참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본 풍경인데요. 어떤 분이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늦게 주느냐고 소리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카페 주인이 일부러 그랬을까요?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준비를 하다 보니 순서가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해서 한 일이 아닌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칩니다. 기껏해야 몇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지 못합니다. 마치 엄청난 불의를 당하는 것 같이 반응을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를 낮추어 보는 것이기도 하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힘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득층들에게서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은 많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도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노래입니다. 한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나는 그 대가로 그 소년을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이죠. 이게 내 힘이야. 이게 내 능력이지.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법도 종종 이용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자리가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안달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자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소위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머리가 되라. 남의 머리가 되라는 것이 무엇이죠?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말고. 남들 위해서 그들을 잘 인도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남들처럼 당하고 살지 말아라. 오히려 너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떵떵거리고 살아라. 소위 이런 의미이죠. 내 편에게는 관대하게 처벌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일도 크게 처벌하기도 합니다. 소위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우리는 매우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하거나 과도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고 손해를 입은 그대로 재판하라. 결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이 사회가 세워지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주일 오후마다 살피고 있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6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세상이 법과 규범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서 사람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선한 질서에 따라 행하여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런 의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세상의 의도 잘 지켜지면 그런대로 괜찮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잔인하게, 과도하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는 세상의 의를 통하여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시민으로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도하게 행하는 것이 참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좀더 나아가시죠.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의는 세상의 의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의입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신 의이죠.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되갚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에게 되갚아주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상대가 착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면, 아니, 그래도 내가 좀 참을 수 있겠는데, 좀 손해를 봐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악한 자에게도 되갚지 말라니요. 그 사람은 매우 악한 의도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아주 나쁜 일로 엮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습니까? 교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갚지 말고 법을 통해서 입은 손해만큼만 하라라고 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그 지나친 보복 정도가 아니라 적당한 정도로도 되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인간적인 본성이죠.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행하면 나도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합니다. 매우 당연하고 좋은 의도이죠. 반대로 나에게 악을 행하면 입은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야 자존심도 세우고 내 자리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되갚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나만 손해를 입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입은 만큼 돌려주어야 뭐, 더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주어야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입은 손해를 그대로 인내하라. 그대로 받아들이라. 주님은 예들을 드시죠. 제일 먼저 39절을 보시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 상대가 정확하게 때렸다기보다는 손등으로 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등으로 치는 것,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왼편도 돌려대라. 한대 맞으면 이쪽도 대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 하더라도 받아치거나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41절을 보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 누군가가 악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내 옷을 벗겨 가려 하는 것이죠.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이 속옷은 말 그대로 완전 속옷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입는 바지나 셔츠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겉옷은 좀 다릅니다. 당대에 이 겉옷은 이불로도 사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추위를 피해서 입고 다니지만 잠을 잘 때에는 덮고 자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 이 용도를 잘 설명하는데요. 22장 26절입니다.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겉옷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외투 정도가 아닙니다.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고 악한 재판에 끌려가서 바로 속옷을 빼앗기게 되면 더 중요한 그 겉옷도 내어주라. 작은 것을 빼앗기면 더 좋은 것도 주라. 즉, 고난을 받을 때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세 번째도 볼까요?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은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대 로마 군인들은 길을 가는 유대인들을 불러 짐을 지고 가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인데요, 옳은 행위는 아닙니다. 아니, 나도 할 일이 있는데 그 짐을 지고 가면 내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도 가져가야 할 짐이 있는데 그걸 지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억울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경우에도 감수하라, 인내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리가 아니라 그 사람과 십리를 가라, 동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십리를 가려고 하면 두 배를 갑니다. 이런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말하면서 가르쳤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과는 아예 그 차원이 다른 더 나은 의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겠네.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살수 있는가?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들 모두 나는 그렇게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요구하기에 앞서 주님이 사셨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불법적인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을 재판했던 모든 절차와 과정은 불법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난무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도망가 버렸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옷도 빼앗겼고,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께서 왜그 일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을 되갚지 않으셨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와 악은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선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대적했던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정의를 외쳐야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야죠. 일일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따지듯이 물어서 당신들이 틀렸소라고 말해야,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죠.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슨 시원한 마음을 주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보훈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과는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리적으로 같은데 어떤 일을 조금 더 하시오 예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새 언약의 법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졌기 때문에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을 본받아 천국 백성의 삶,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 라고 부르십니다. 악한 자들은 주님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악으로 대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고통을 주고 어쩌면 악한 소송들을 겁니다.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갈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따지라는 것인가요?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면서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삶으로 나아오라. 인내하고 감당하면서 주님과 같은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사역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니 주님 뒤에서 주님을 뒤쫓아와라. 주님을 본받아 주님 뒤에 숨어서 그 길을 걸어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하여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한다거나 남들이 주는 고통을 그저 다 받기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거나 사랑하는 이들이, 가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내 자녀들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데도 가만히 그냥 참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는 것, 사회에서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권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모든 노력들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의이죠. 이 의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천국의 복을 온 세상에 보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일로 억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마치 무슨 일을 하나 하는 것, 무슨 규칙처럼 이것 하나 하고 저것 하나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대함으로 삶을 살펴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이렇게 한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부르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 주시니 이전에는 몰랐던 힘을 공급받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까지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0: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되갚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기보다 악을 선으로 갚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을 우리 함께 볼까요? 1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 실제로 뜨거운 불을 올려 고통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회개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원수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마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했던 그 악한 자들마저도 주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바에 우리의 귀를 열어 듣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더욱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로 온전하고 또 바르게 나아가고자 수고하는, 살피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고구마 써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금아 써영의 홍서영 PD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금은 짧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광복. 그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끝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를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우리도 세상 끝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충실히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저녁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접어들었네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주로 퇴근길에 많이 듣고 계시죠? 오늘은 또 점심에 소나기가 많이 왔는데 다들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소나기, 또 소나기와 더불어 돌풍과 천둥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다고 뉴스를 접했는데 여러분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이 풍성하게 이어지죠. 이 또 서머 스페셜, 6주간의 서머 스페셜을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달래드릴 수 있는 코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청해주신 찬양들 올려드리고요. 또 은혜되는 찬양 계속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찬양 신청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우리 6244번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감사노트 적기 숙제 중이어서 맨날 감사노트 적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일독도 하는데 새해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와, 벌써 예레미야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감사 위에 감사. 야, 벌써 이렇게 또

선지서까지 들어가셨군요. 대단합니다. 일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의지와 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네, 성경 말씀 읽기인데요. 저도 더욱더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예레미야 네, 조금 있으면 신약 들어가고요.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한 해의 마지막이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네요. 네, 우리 6244번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시는데 함께 신청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찬양 바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또 신청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4184번님. 네. 행복이라는 찬양 좋아요.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행복. 지금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저녁 시간에, 또 특히 금요일 저녁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들 시간 보내실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친구와,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과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행복이 여러분들께 임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은요, 우리 857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나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네, 제가 이 찬양 예전에 참 취업을 준비하고 또 꿈을 꿀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도 막 생각이 나네요. 네, 나를 통하여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0: 네, 세 곡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나를 통하여 남궁 송옥 씨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기쁜 소리 들리니 올려드렸습니다.
1: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테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랑의 뜰 안에서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예요. 다음 주죠. 그런데 신청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글 링크로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어떻게 참석 희망하게 되셨는지 적어주시고요. 몇 분이서 오실 건지 그 질문에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시는 선착순 50명께, 50분께, 우리 최상훈 목사님, 이 저자와의 만남의 주인공이시죠. 저자,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를 50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에 참여도 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샵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아가파오 워십의 목소리입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네, 심플리포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홍사영의 찬양 공방은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했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 찬양도 보내드렸는데요. 은혜로운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이유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늘 찬양하며 따라가면 좋겠어요.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저녁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또 주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지 못한 신청 찬양은요. 다음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많이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저녁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찬양이 계속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103편 15절 16절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백년 만년 살 것처럼 아웅다웅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헛되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답게 차원이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풀이나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떨어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죠.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고 무궁화 훈장을 받고 굉장한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육신이 썩을 때 같이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세상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완성됩니다. 항상 감사가 풍성함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 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우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음 속에서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친 기회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쉬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극도로 피곤해 있고 지쳐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게 귀에 안 들고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피곤하면 예민해집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버럭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화내면서 말하냐고. 지금 엘리야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데나마을에 푹 쓰러졌어요. 주님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정신 차려. 너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쓰러진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요. 엘리야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그 만들어온 따뜻한 그 떡, 빵이죠. 신선한 음료를 가져와서 그에게 먹이십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육체의 피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잠을 자는 것. 또 하나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야 정신 차려! 너 사역자야! 너 목자야! 너 집사야! 너 교사야! 정신 차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먹어. 먹으라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지치면 하나님 음성 들리는 이들이 잠시 스탑이 됩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영적인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 풀려고 해요.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지쳐진 사람들에게 그 말은 복음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끼의 밥과 한숨의 잠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씀이 아니라 쉬는 거였고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거룩한 방법으로 풀려면 어떡합니까? 너 와서 기도해. 와서 기도할 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어제 새로 산 드레스 딱 입고 얼굴은 풀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왔어 해야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돼. 이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만 풀려고 하면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상태와 컨디션을 보면서 쉬게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상태가 안 된 사람한테 옆에 성경책 펼쳐놓고 상담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세계의 경읽기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죄책감 없이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쉬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잠을 많이 자면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 잠자고 먹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까? 7일 동안 만드셨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세상을 7일간 창조하셨어요. 실제로 세상을 만드는 데 6일이 걸려셨고 마지막 제7일째에는 뭐 하셨습니까? 이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쉰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쉬세요? 하나님 피곤하십니까? 하나님 안 쉬셔도 돼요.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만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성경은 안식을 게으름이라 말하지 않고 창조주의서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경제활동 하지 마세요. 주 5일 하시면 행복하고 적어도 주 6일까지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세요. 왜 못 쉽니까? 사장님이 오라니까. 사장님 나쁜 사장님이시네요. 비즈니스 하신 분들 왜 못 쉽니까? 장사하신 분들 왜 주일날 문 열어서 장사하세요? 하루 더 벌면 더 많이 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욕심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쉬셔요. 주님이 쉬게 하실 때 먼저 몸의 그 경직을 풀어야 그 이후에 하나님성이 더 잘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쉼을 통해서 우리 영적 귀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세련되게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쉬는데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막 다림질해서 입고 막 새로 산옷막 그거 입고 침대에 누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He makes me lie down green pasture.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lie down 한다고. 눕게 하신다고. 야, 너 누워라. 네 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다음에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잔잔한 물가로 이끄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쉬게 하는 그 공간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그 로데드나무하러 갈 때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거기서 쓰러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선지자가 저게 뭐야?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눕습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그 물가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이 눕게 하시니까 그냥 눕게 하시니까 누워있으라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몸이 회복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염서를 들을 때 우리 인생에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세밀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지금 불에 구웠던 떡과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막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엘리야가 일어나서요.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셔서 어딥니까?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사. 호렙산을 향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40일 동안을 거의 쫓아갑니다. 거의 밤낮 가리지 않고 호렙산까지 쫓아갑니다. 왜 갔는지 몰라요.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호렙산 정상쯤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 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이 호렙산에 도착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너 나와서 호렙산 시내산 한번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바람이 불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불이 지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뭐라 말하냐면 12절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엘리야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음성을 듣기 전에 막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 장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게 새 번역에서는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 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이 장면들이 싹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밀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인생에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소리는 이런 소리였잖아요. 우리 갈멜산에서 신의 대결 벌일 때 어떻겠죠? 난리가 났잖아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잖아요.

어쩌면 엘리야는 또 주염새를 들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기쁜 주의 소리는 이 장면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엘리야가 이 시내산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주셨던 주의 말씀이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우리 지난주 아담이 하시던 말과 비슷하죠. 아담 네가 어디 있니? 그 말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초대하면서 캐묻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보라고 하는 부드러운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을 처음에 듣고 바람이 불고 산이 흔들리는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 주님이 다시 말할 때 1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어떡합니까?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짜여 여기 있느냐. 같은 질문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그 말씀이 들렸어요. 아마 처음 들었던 음성은 좀 긴가민가하게 들었던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어마한 장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시내산으로 돌아왔겠죠?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라는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 주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직접 강림하셔서 지나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치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집중하지 못하고 못 듣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의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셨고 이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합니다. 우리 10절과 네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저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알죠? 제가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환경은 하나도 안 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 허물고 우상 섬기고 선자들 다 죽이고 저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두 번 하셨지만 우리 9절과 13절 성경 한번 보세요. 같은 질문이세요. 그런데 엘리야도 놀랍게도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14절에 가면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단어 하나 틀리지 않아. 그대로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똑같은 문장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 엘리야의 감정이 여기 있습니다. 답은 똑같은데 말은 똑같습니다. 환경도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이 대답하는 이 말 속에 행간 속에 감춰져 있는 엘리야의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자기 솔직한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그 외로움, 고도, 실패, 두려움 그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걸음은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진정한 주염성이 들리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주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순간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어쩌면 엘리야는 사역에 절정이 있어서 막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 있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장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었지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발걸음, 그의 순정한 태도를 보면 그가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듣기 시작했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을 끈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14절에서 똑같이 한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는 그의 영적인 청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뎀나무에 쓰러질 때 말씀하면 엘리야가 못 듣기 때문에 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난 다음 하나님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너는 가서 아람 나라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여러분 남의 나라 왕 세우는 걸 엘리야가 의아합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아람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네가 하는 거라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16절에는 이스라엘 지금 아합이 왕인데 아합 다음에 왕이 되사 예후인데 네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아람 나라의 왕도 교체하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는 사역을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계자도 세우십니다.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고. 그의 영적인 바탕을 이어가서 사역할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자로 세우는 이라고. 심지어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근데 그 엘리사 누가 세웁니까? 엘리야가 세우잖아. 어마어마한 영적인 계보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사역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 사역자까지 엘리사를 세우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엘리야가 한번 빵 막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좀 많이 징징거렸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아무도 내 편 없고 내가 하는 사역 이해한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 선지자 7천명을 내가 따로 피신시켜놨다. 그들이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다는 엘리야의 말은 틀렸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과 절망에 가려서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 엘리야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사실은 따로 숨겨준 선자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 한 장 앞으로 가면 열왕기 18장에 보면 그 아방의 국내 대신 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오바다가 엘리야 편이었거든요. 오바다가 살짝 엘리야에게 미리 얘기해 줬어요. 스포일 했습니다. 18장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바다가 7천명이나 말하지는 않았지만 100명씩 50명씩 내가 숨겨놓았다고. 엘리야가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요, 너무 절망이 크니까 다 까먹어버렸어요. 안 들렸습니다. 안 믿어졌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드디어 말합니다. 야! 7,000명이 너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7,000명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부리는 천사가 뭐 10명, 100명도 될 수 있어요. 뭐 급하면 영적 대결 많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100명, 200명밖에 안 됐지만 여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으시면서 이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죽으려고 했고 힘없어서 쓰러졌던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길을, 남았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그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의 사명을 되찾았을 때 엘리사가 주의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에 한 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저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찰스 스펄즌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19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드웨스턴 그 세미나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그 신학교에 가면 스펄즌 목사님 기념 도서관 있어요. 이분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학교에, 그 제 학교의 채플에 그 우리 예배당은 이제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이름을 따서 다니엘 리 기념 채플관입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뭐 대단합니다 정말. 이 스펄즌 목사님이 1854년 19살에 당시에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의 담임 목사 되었습니다. 19살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너무 탁월하신 분이었죠.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스펄즌 목사님 책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당시에 교인 한 200명쯤 되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몇 달 사이에 예배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1856년 10월 19일 그 이제 담임 목회한 지 해수로 2년 3년 되었을 때 거의 한 사람들이 1만 명 가까이 모였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당시에 서리 가든스라고 하는 그 음악 땅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을 때 그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편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발코니가 무너진다! 사실 그날 불은 안 났습니다. 발코니도 안 무너졌어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위 정보를 가지고 외쳤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독려하면서 그 좁은 음악당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려 하다가 인파가 몰리면서 엉켜붙으면서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난리가 나서 본인이 무슨 설교한지도 모르고 그날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동네 런던에 소문이 다 났어요. 신문에 기사 나기를 그는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다. 뭐 소문에 스펄전도 깔려서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재난상 앞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2주간의 침묵이 지나고 11월 2일 주일날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있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종은 다시는 이 회중 앞에 설 수 없으리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아픔이 그 교회에게 굉장한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이 사건을 극복 못했답니다. 항상 죄책감, 우울증이 그의 삶을 따라다닌 동반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늘 마음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사역이 불가능할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우울증세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800

0: 1856년 10월 19일 이후 이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 사역을 이어가면서 나중에 교회 이름을 유명한 메트로폴리타 테버네클이라는 교회 이름으로 채플로 이름을 바꾸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제가 목사님 한번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죽는 날까지 38년 동안 한 번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설교자의 왕자로 불려질 만큼 우리 19세기 기독교가 낳은 최고의 명사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2주 동안 뭘 하셨겠습니까? 그때 뭐 주의 음성 이렇게 저렇다 뭐 이런 얘기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그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말미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계십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 그분은 언제나 가장 바람이 매서운 쪽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면서 가야 될 길이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마칩시다. 주님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탈진한 그의 몸을 먼저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만나주시면서 다시 가야 될 길 함께 갈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면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몸이 지쳤는데 마음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사명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욕심이긴 하지만 우리의 심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심히 예배, 기도 그것도 질려버린다 하시는 분 예배당에 와서 그냥 졸아도 돼요. 엎드려서 주무셔도 됩니다. 기도 안 되면 그냥 주여 주여 말 몇 마디만 하고 거기 꼬그러져서 웅크리고 앉아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세상에 많은 그 소란스러운 소음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고요하게 분명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우리 마지막으로 떠올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너희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 하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이렇듯 거짓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단지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자, 참된 영광,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때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내 삶의 노래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순서도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리얼 패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어사이드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더하트워십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 애청자분들 오늘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귀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또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3075번님께서 샬롬 신청 찬양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30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파서 기도원에 살 때 많이 듣던 찬송이었지요. 라고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억이 담긴 찬양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도원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이 찬양으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75번님 신청하신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최영민의 찬송, 그리고 강원명의 은혜 아니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만 구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황정관 트리오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싱어즈의 아침의 나로 그리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여러분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곳에 모든 관심이 계셨던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문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떠오르실 때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축복해, 러비미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AJ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마이클 라반의 레디 샤인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풍

청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던 모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찬양 나눈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뭐 가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참을 만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태풍이 하나 더 생겨서 또 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정말 가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즐거움으로, 말씀 안에서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위로 앨범 가운데서 시간을 뚫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는데 살아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교회의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 그리고 이상한 교회가 워낙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교회 가는 것이 좀 꺼려진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2025년 한해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가 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를 떠났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으로 세상도 봐야 되지만, 말씀으로 교회도 봐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단 생각을 하는데요.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뭐 교회 밖에 이단이나 뭐 삼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불법이 성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다기보다는 견디는 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 교회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신나고 즐거운 그게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가 뭐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견뎌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만을 붙잡고 견뎌야 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아, 나는 견뎌야 되겠다. 나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교회가 여러 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다시 복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종교 개혁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제 종교 개혁주의 이거 말고요.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뭘 하는가 하면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뭡니까?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요, 늘 똑같습니다.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죠. 뭔가 새로운 것을 깨우치고 뭐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뭐냐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늘 그렇죠. 아, 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엇인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건좀 성숙해져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이제 여러 가지 태도들이나 뭐 이런 방법들은 성숙해지고 자라지만, 믿음에 있어서는요, 내가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던, 앉아서 기도하려고 있으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할 수 없었던 그때의 그 마음, 그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짖는 우리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는 것은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지만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요, 나의 가장 순수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즐겁고 기대되고, 또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늘 다짐해야 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네, 아이저 앨범 가운데서 예수 따라가며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앞서가면 이제 큰일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시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또 직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겸손한 이유가 되어야 되죠. 일꾼이 뭐 자랑할 거뭐 있습니까? 목사들이 늘 입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세상 어디에도 그런 종은 잘 없죠.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큰 소리 칠게 없거든요. 기도해야 되고, 또 위로해야 되고요. 때로는 또, 뭐, 엄격해야 될 때가 있죠. 그 엄격해야 될 때도 권면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권면과 책망이 뭐가 다르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를 하면 권면할 수가 있게 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요,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혼내실 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 마지막에 부인하는 것들, 또 예수님 두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건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들을 혼내시고 때로는 책망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면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들이 사도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권면은요,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권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뭐 잘못된 것도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때로는 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그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안 생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생겨난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전도단 여러분 가운데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동행해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되고 매일 인식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게 되고요. 또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또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버텨주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죠. 네, 어린아이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낮추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높이려고 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겸손함으로 그런 매일의 삶,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아 여러분 가운데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당시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상황은 그에게 넉넉치 않았습니다. 누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늘 왕좌에 앉아있는 그 영광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26장 들어서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들을 쭉 보게 되는데 오늘 26장 2절 3절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이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바울은 이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죠. 아그리빠는 그런 면에서 지성적인 사람으로 모세 율법을 알았고 또한 유대의 배경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참으로 사건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게 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역시 모세율법으로 잘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제 율법은 그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바울의 영혼은 새로운 빛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요구하셨던 것을 직접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바울, 그러니까 그 사도의 영혼에 가득 찬 정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이 그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그의 설교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설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미기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네요. 이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긴 했지만 바울은 오직 한 사람, 아그리빠 왕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이 사람을 인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카리파에게 그가 얼마나 이 기회를 기쁘게 여기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매우 정중한 서론으로 시작을 하죠. 그 후에 그는 아그리파 왕에게 그의 어린 시절과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그리파 왕입니다. 이제 맨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중단하지 말고 이 전체 내용을 읽을 것을 권면드려요.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 가운데서 주는 의미, 그 교훈이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하나의 간증이기에 한 번에 연결해서 읽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저는 그것에 대한 약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어요.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6장 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개역 개정판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믿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즉 그가 타고난 그의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한 후 어떻게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반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다소의 사울보다 더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대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으며 어떻게 많은 성자들을 감옥에 감금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그것이 그가 2년 동안 감옥 생활과 종교 지도

지도자들로부터 능욕을 참을 수 있었던 한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생각과 마음을 같이 했고 그것을 알았어요. 그 후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떻게 주께서 나타나셨고 그가 어떻게 땅에 엎드려졌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들려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수년 후 빌립보인들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는 그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때 큰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는 그가 믿고 있던 종교를 신봉했어요.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갈고 있고 갖고 있었던 종교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유익했던 것도 다 해로 여겼어요. 그 대신 그가 무엇보다도 증오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설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을 위해서 그가 보았던 환상을 증거했어요. 주께서는 그를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 임명하셨고 그들에게로 그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두 권세자들은 그를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 바울은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자신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그리빠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하늘의 그 환상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죠. 그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상황에 닥쳤더라면 저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처음부터 그 도는 구약의 발전이며 성취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22절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죠? 그리고 그날 거기 모인 무리들이 그것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저는 바울이 이방인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왕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부활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부활에 대해 설교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교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계시며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고 계시는지 사실을 심주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잖아요.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바울의 말을 가로챕니다. 누굽니까? 베스도 총독이었어요.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스도는 이미 떠날 사람이 떠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일이 있네요. 베스도는 입장이 난처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26장 24, 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때 저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불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중하게 바울이 그에게 대답을 하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며 또 광신자가 아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증인들, 특히 사역자들 가운데 지적으로

보지 못할까 봐, 아니, 에? 그냥 단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복음의 위대한 지식을 선포하기를 아주 그냥 뭐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미친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쯤은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참되고 정신 차린 말로써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통치자 베스도에게 대답하면서 바울은 곧장 아그리빠 왕에게도 다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6장 26절 27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즉,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런 사실들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는 이 일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28절 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고원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지성인이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는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거의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인정도 하지만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하기는 하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원숭이나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아니 원숭이가 아니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한쪽은 영벌이요, 한쪽은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도 구원의 길이와 그것의 의미를 완전하게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 대부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충전되었기 때문인데요. 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29절 가보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원하노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런 일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쇠사슬에 결박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결박 가운데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고 그 얻는 관심을 엉뚱한 데 쓰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썼다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장점이고 생명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소의 사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처음부터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아니할까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댈수 있으시겠어요? 2000년 동안 여러분에서 인간 지식이 발달해 오면서 그 발전은 우리 시대에 따라서 다소 부활을 인정하게끔 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 부활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0절로

0: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 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실수를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혀 실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로마서 1장 10절로 11절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 얼마나 열정을 품고 있었는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은 그가 순조로운 여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실 겁니다. 그가 로마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순조로운 여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 앞에서 자신의 회심과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그립바, 2번 가이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복음 선포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랐는데요.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이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 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고 다른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은 결과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마련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네 것이 더 많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신의 삶의 날을 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승리의 기가를 부르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쁜 일상 이어지겠지만 말씀 묵상을 매일 실천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시편 92편 5절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주의 끝 금요일 밤입니다. 성경은 늘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기 아닐까. 늘 새로운 그분,

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쓰인 그 히브리어 하다시는 이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 즉, 낡은 것이 회복되어 생기를 되찾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없던 곡조를 창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찬양 속에서도 오늘 새롭게 부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늘 부르던 찬송인데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울리는 순간, 바로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빈들의 돌아가는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the Rose, 그리고 더 브루클린 태버너클 파이어의 시편 34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602번님.

부모님께서 고이 아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드네요. 잠도 안 오고 해서 방송 들으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저희 부모님도 아마 저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드는데, 아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흘려 들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방황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우리 9602번님의 아드님이 방황하는 시간, 뭐그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황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사랑할 때, Will Love의 깊은 곳에 나아가,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돈 모엔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우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당신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동방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요일 순서로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매주마다 같은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아유 너무 같은 멘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저희 방송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생각을 하면 같은 멘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허락하신 이 찬양들을 정말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제게 있네요. 저와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주나복의 힘을 내.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였습니다. 주나복의 힘을 내는 주나복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장윤영의 미제레레는 장윤영 사모님의 프로젝트죠. Universe Earth라는 전체 프로젝트 타이틀이 있고요. 한국식 싱글로 너무 좋은 찬양들을 발매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름도 한풀 꺾였잖아요. 아닌가요? 아,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야 이제 가을인가 보네. 그리고 온도를 봤더니 34도래요. 34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으면 32도, 34도인데 그게 이제 가을 날씨처럼. 근데 또 사실은 때마침 그쯤에 선선한 바람도 불긴 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날씨를 좀 착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근데 한켠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순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어려움은 조금 뭐랄까요? 견딜만하다 그래야 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힘들었었는데 괜찮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뭐좀 이렇게 관계 어려움 이런 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지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왜 이렇게 관계 가지고 힘들었을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또 주님께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진짜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름도 다 끝나가네요. 자,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다음 곡은 유찬양 준비했습니다. 준하와 나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듣고 오시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없고 입술의 고백만 일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여라는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며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견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종인 자기가 주장할 것다 주장하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누가 지적을 못 하겠어요? 말로 살면 안 돼. 삶으로 살아야 돼. 말로만 말하면 안 돼. 살아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실제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점수를 따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질 때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도전에 늘 공격받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혹은 실패 가운데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그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생각했을 때 항상 너무 나이스하고 깔끔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가 봐도 멋진 모습으로가 아닐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가고 있느냐, 지나가고 있느냐, 또 견디고 있느냐. 견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청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한 곡이 또 찬양 듣고, 또 여러분들과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어요. 전부가 되소서.

김보규의 전부가 되소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인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특성상 올려주시면 그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방송이고 주일 방송 내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사용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다가오는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그거 안내 또 썸머 스페셜로 많은 사연을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또 읽어드리고 네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은 또 어떤 곡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네. 까먹을 뻔했어요. 방법은 저는 이제 문자 사연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들으시면서 달빛 카페에 이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실 수 있고요. 긴 사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사와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벌써 좀 지났는데 8월 8일 날

78님께서 아직 잠못 들었지만 덕분에 강중현님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4918님, 강진행자님 목소리가 너무도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발음이 잘안 강진행자님, 네, 진행자님,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778님, 귀가 엄청 예민하시대요. 이런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이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엔지니어나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의 음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운드를 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있고, 그리고 뭔가의 반응에 예민한 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778님께서는 또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네,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9199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8915님, 예, 문자 사연은 처음 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인데 지금은 창원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내려와 있습니다. 할머니랑 극동방송 들으면 뜨개시라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라고 계세요. 할머니랑 함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야, 8월 8일 01시 43분에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너무 그 감동의 사진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래야 되나? 영화의 한 장면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밤에 이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딱 들으면서 본인 이제 뜨개질을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를, 네, 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좀 뭔가를 하면서 깨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서 이 찬양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8915님 잘 다녀오셨죠? 할머니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네요. 4918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8510님 8월 9일 날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한주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목소리로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411님 시간을 뚫고 윌럽 신청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뚫고는 내일 주일 방송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저희의 왕의 청자시죠. 자, 또 6428님의 그 엄청난 이동의 스케줄이 문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미국 LA에서 뉴욕으로, 캐나다 밴프로 다시 뉴욕을, 그리고 또 LA로 온 아침 시간에 듣는 방송입니다. 모든 미션 타이밍마다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렌트카 타이어 플랫으로 일정 변화가 있었대요. 그 이제 이게 펑크 났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쵸? 타이어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428님의 문자를 보면요, 항상 감사와 기대로 끝나세요. 너무 그게 저는 좋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저 이랬어요.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6428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830님, 8월 15일에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8월 16일 날 6428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작가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화가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하여튼 아티스트십니다. 미술을 하시는데 그림을 그리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의 흐린 LA의 아침, 루프탑, 네입니다 하고,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전시회에 이제 출품을 하셨는데, 그 출품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쵸?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또 전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고, 구상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컨셉이 안 맞는다든지, 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한 곡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의 작품을 내는 게 보통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슥슥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스케치하다가 다른 방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했던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면 며칠 동안 또 고민하면서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참 마음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쭉글 끝에 더 좋은 길을 기대하며 주님만 믿고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6428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 그 작품들 모아놓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저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8월 16일 날, 아멘, 수고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8월 0님,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글과 이야기들로 올려주셨는데, 저희 방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올려주신 소식들 다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주님이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한 곡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 곡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다른 곡으로, 또, 이렇게 노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곡을 듣고, 한 곡은, 아마도 클로징 곡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두 곡의 찬양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부흥왕국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곡을 이어서 엔딩곡으로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저는 예배 찬양들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진진희의 His Na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늦여름의 정치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8월의 벌써 네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여름날에 새찬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하늘이 더욱더 청명해지고 또 먹구름 뒤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소나기가 내릴 때는요,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듯 아득하지만 결국 그 빗줄기가 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무지개라는 그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 삶을 가로막는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눈부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무지개 약속. 세찬 비바람이 내 삶을 흔들고 짙은 먹구름이 소망을 가릴 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게 하소서. 폭풍우를 지나온 신앙만이 하늘의 찬란한 빛을 품을 수 있나니, 눈물 흘린 시간만큼 더 깊고 향기로운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네, 폭풍우가 거셀수록 그 뒤에 뜰 무지개는 더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소나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앞으로 더 선명하게 올 그 무지개를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꼭 무지개처럼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애굽기 제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내가 너의 온 나라를 개구리 떼로 칠 것이니 나일강이 개구리로 들끓을 것이며 그것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반죽 그릇에 들이닥칠 것이며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온 강토에 올라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서 하천과 수로와 물 웅덩이를 향해 손을 내뻗어 개구리 떼를 불러 올리라고 명하라 하셨다. 이에 아론이 애굽의 물들을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으니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술로 애굽 땅에 개구리 떼를 불러 올렸다. 마침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떼를 몰아내시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당신과 당신의 궁에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리이까?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영예를 내가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바로가 레일린이라 하고 말하니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할 것이며 이로써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당신과 당신의 궁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에게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난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붙이신 개구리 떼를 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구한대로 행하시어 개구리 떼가 집과 정원과 밭에서 나와 죽었다. 그들이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풍겼다. 그러나 바로가 숨 돌릴 틈이 생긴 것을 보고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내뻗어 땅에 흙먼지를 치라고 명하라.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내뻗어 온 땅에 흙먼지를 치니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고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었다. 마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려고 자기들의 비수를 행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있었다. 그러므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에 파리가 들끓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모두 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에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니 이로써 내가 온 땅의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이니 레일 이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밀려들어 온 땅이 파리떼로 인해 아주 황폐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너희는 가되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고 말하자 모세가 답하였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 들어가 그분께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며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니 바로는 더 이상 속이면서 백성이 여호와께 희생드리러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 단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고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터치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까지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저는 양강도 희산시라는 곳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009년도쯤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싹 쓸어 모아서 한 가정당 10만 원이라는 구화폐를 신화폐 1,000원권으로 바꿔주면서 거의 날강도처럼 돈을 깡그리 빼앗아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제가 막 2, 3일에 한 번씩 중물을 우리고 배를 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 결국 탈북을 결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011년에 탈북하셨는데 8월 여름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인사도 안 드렸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11월 달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되셨는데 북한 청진에 있는 보이부 직결소라는 곳에서 매를 맞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면. 당시 제가 여기 나이로 치면 고3이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제 앞길에 걸림돌이 되실까봐 아버지가 신원을 안 밝히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속 매를 맞으셔가지고 보위원들 입장에서는 괘씸죄, 그래서 엄청 심하게 구타를

당하셔서 한쪽 귀를 아예 못 들으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둘이 남았는데 매일매일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든 삶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모셔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밤을 우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아버지가 역전 창고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제 삼촌이랑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를 추운 겨울 길도 모르면서 기차의 그 철로를 따라가면서 뭐 군인들에게 시비 걸려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잠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아버지 얼굴에 덮여져 있는 옷을 벗겼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쪽 귀가 조금 잘려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아버지구나 느끼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삼촌이 저를 마을의 자그마한 집에 눕혀놓았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랑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여름에는 막 풀뿌리나 나무도 많이 캐오고 또 중국에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짐꾼으로 짐을 전하려면서 용돈을 받아서 어머니랑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계시고 만약 김일성이나 김정일 두 분도 더 계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또 그길 들어가지고 또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군대에 가려면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서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제가 군생활을 충실히 못할 거라고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안 서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꿈이 직업군인이었는데 북한에서 군대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 안 가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될 때쯤에는 나만의 드라마와 이제 영화가 많이 퍼졌었는데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2009년에 나온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아래 동네 남조선에는 고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 사망이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곳에서 내가 죽어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 되던 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남조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바로 탈북한 건 아니고요. 6개월이란 시간이 더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밤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가 새벽 2, 3시쯤엔 항상 울고 계셨어요. 막 울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미신을 안 믿는데 막 기도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외면하고 그냥 독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꼭 모시러 온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나만의 친척이나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길을 찾아서 이곳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같이 강을 넘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고요. 그냥 그때 당시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랑 배우고 싶다는 마음, 적어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을 건넜고요.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랑 그 친구도 서로 산에서 군인들에게 쫓겨 길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버리지 않고 2, 3일을 더 산을 헤매서 찾아서 제가 다 포기하고 진짜 자살을 생각했을 때그 친구가 기적처럼 산에서 저를 찾아서 함께 오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랑 다시 산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기독교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라는 게 당시에 2016년 5월이었는데 그때 중국 칭앙다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이랑 그분들을 3개월 정도 성경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남한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성경책에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을 저는 항상 즐겁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믿음은 없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읽는 게. 그래서 두번 넘게 완독을 했었고 당시에는 막 로마서를 줄줄이 외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이 임했다 막 이러시면서 엄청 저를 목사 후보감으로 엄청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안전을 기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점을 다 채우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관문인 중국 쿤밍에서 12일 동안을 못 나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비가 삼엄해져가지고 그곳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강을 넘을 때는 죽는 게안 두려웠는데 나만이 가면 잘살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사히 살아서 남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고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제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이제 안기

일이었고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눈물을 엄청 쏟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공부를 마음껏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낮에는 여명학교라고 불리는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저녁에는 영락교회 안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내던 중에 저를 중국에서 구출해 주신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도 서서 네가 북한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마음껏 증언하고 너와 같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6개월 정도 또 성경 공부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고향에 남겨진 저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던 중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2, 3일씩 매일 굶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하는 5,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계실지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됐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던 건데 결국 저는 그 선교사님께 공부를 나중으로 미루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건설 현장에서 방수 작업 같은 거나 침대 만드는 일이나 뭐 핸드폰도 팔아보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도 하고 그냥 돈이 되면 극이 뭐든 가리지 않고 주 7일을 그냥 2년 반 정도를 열심히 일하니까 어머니를 모셔올 돈을 모았어요. 그때가 2019년 4월쯤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온 게 2016년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3년이라는 시점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3, 4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브로커도 찾아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중을 갔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마중을 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탈북을 해보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을 처음 밟을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그리고 만약에 있을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눈으로 보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중국 연길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과 차량 두 대를 빌려서 제 고향인 양강도 해산시 맞은편 중국 지린성 장백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랑 연결을 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브로커를 보낼 테니까 그냥 따라 나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다시 왔죠. 진짜 불안한 마음에 받았더니 어머니가 못 오시겠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한 50%를 차지했던 것 같고 또 어머니는 가족이 그곳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들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랑 그리고 핸드폰이 없어서 압록강을 넘어왔을 때 제가 어머니 위치를 못 찾을까 봐 그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으니까 저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혼자 중국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건너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원을 나올 때 탈북민들은 다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게 불법이라고 이제 국가보안법 잠입탈출 위반에 걸려서 최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25살이었는데요. 어머니가 20년을 키워주었으니까 3년쯤은 바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또 미루고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압록강변에 내려서서 그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난은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적어 내려가기 위해 찍어두신 거룩한 쉼표일 뿐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또 지나간 빗줄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다가올 하늘의 축복과 소망을 품고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선포하며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펼쳐주실 소망의 무지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위에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응원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모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비밀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지요.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끊임없이 솟는 감사의 샘에 대한 비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71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가득 채우는 그 감사의 찬양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이 비밀 가운데, 못해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사랑, 기쁨,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국립합창단과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짓을 분별케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데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 아니 저의 신앙,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구제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분들이 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꺼져야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표준으로 받으시지 않고 믿음의 표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실 인간, 아 누구나 나보다 잘생겼고 누구나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나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0: 사실이 필요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야 될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과학자를 보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하면 쾌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연주자나 코미디언을 보내셔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경제학자를 보냈어야 되고,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찾지 못하는 자, 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주소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본적지, 돌아갈 고향, 현재 의미, 곧 자신의 현주소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참 주소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잠시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 내 본향은 하늘나라.
1: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북한 땅을 위한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올바르게 재판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아멘. 예부 체계와 차단되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강구하게 하옵소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유엔 난민 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우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 땅, 고향 땅을 향한 형제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억압받는 세계 곳곳에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남과 북 가운데 이 방송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닿는 모든 곳에 참 자유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 찬송 이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김해시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는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을 심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새벽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북한의 외화벌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외화벌이를 할 때 제3국에 내세우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잖아요.
1: 네.
0: 노동력의 그 값인데 이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싸게 안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북한 당국이.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북한 당국이 이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할 때 사용하는 이 허가권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것들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0: 오.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받은 허가를 흔히 와크 라고 부르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번 와크를 받은 회사가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 그러니까 북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보위성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뭐 대외 경제성이라든지 뭐 내각군 뭐 이런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에서

0: 그 계약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계속 파견해 왔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이제는 기존 아크가 있어도 자동으로 파견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몇년 동안 사업을 해온 회사도 계약 조건, 그리고 북한 당국에 들어오는 외화 수입을 다시 한번 심사하고 싸게 안 보내겠다라고 북한 당국이 현재 선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뭔가 자신감이 생긴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0: 맞아요.
1: 근데
0: 네.
1: 이전에는 이런 재심사가 아예 없었던 거죠.
0: 그렇죠. 북한 당국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외 노동자를 많이 내보내는 것보다 국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남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약 단가가 낮거나, 그러니까 싼 노동자 뭐 이렇게,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적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냐면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에 시작이 됐고요.
1: 네.
0: 2026년 2월 9차 당대회가 있었죠. 그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당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생자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외국과 거래하지는 않겠다긴 뜻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앙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 돈을 좀더 불린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북한 체제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겠다. 어디 가서 떵떵거리는 목소리를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원래도 철저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0: 그렇죠.
1: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이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나요?
0: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렌 부르크시에서 북한 노동자들 환경 미화라든지 공공 업무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임금 문제로 고용이 무산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715달러였습니다. 근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북한이 무리하게 돈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북한 내부의 새 방침과 연결해서 보자면 국가에 충분한 돈이 남지 않은 이른바 저가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례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과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른바 우리 이제 몸값 부풀리기, 몸값 올리기, 이게 그래서 더 높은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북한의 외화벌이를 하는 그 주민들이 값싼 노동자만이 사실 강점은 아니었잖아요.
0: 네.
1: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꼼꼼히 쉬지 않고
0: 그렇죠.
1: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 구조를 아주 견고히 만든 것 같아요. 또 자신 있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필요로 여기도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는 재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뺏은 그 영토의 이 건물들을 지어줘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공간이 살아야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도 무슨 건물을 지었던, 무슨 공병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니 이때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1: 그래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어떻게 바뀐 건가요?
0: 과거에는 현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노동자 수, 뭐 임금, 그리고 숙소, 작업 조건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 네.
0: 얼마에 팔리는지 요거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0: 이 생산되는 제품이 원료는 또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어느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가 어떤 공정을 맡은지, 그리고 제품은 몇번 가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나라에 판매되는지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도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가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그 노동자의 정말 올바른 돈을 받고 있느냐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 돈을 좀 올려서 북한 당국이 벌어들인 수입도 좀 풍족하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그 개성공단에서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기업을 거기서 노동력들을 함께 좀 했을 때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일까요?
0: 그것 때문에 참 많이들 싸웠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만큼 벌고 있는데 개성공단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면서 북한 측이 임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정 수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에서도 남한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고려해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 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수익 이것도 임금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다만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간 합의 그리고 공단 규정을 바탕으로 임금 협상이 진행됐는데 지금의 해외 파견은 북한 중앙이 국가별 종별 계약을 심사하고 여기서 수익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와크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격과 공급량을 국가가 더욱 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미 체계화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1: 여기서 또 저희가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계약금이 오르고 또 노동의 그 가치, 갑으로 매기는 가치가 오르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외화도 많아질지잖아요.
0: 네.
1: 어떤가요?
0: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 계약금이 오르면 노동자들 월급도 오를 것이냐. 이게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외국 회사가 북한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내는 전체 금액과 노동자 개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에서는 국가에 내는 돈, 그리고 파견 기간 운영비, 숙식비, 교통비, 현지 관리비, 각종 수수료가 빠집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수산물 관공장을 조사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서 상의 임금은 한달약 3천 위안이었는데 우리도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일부 노동자가 받는 돈이 300 위안에서 500 위안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의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돈이 들면 그래도 10에서 20%면 그래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북한 주민들이 노동자의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참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많아요. 종합적으로 볼때 그러면 이번 변화의 핵심을 뭐라고 짚어갈 수 있을까요?
0: 네, 북한 당국의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자를 파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싼값에 보내는 방식에서 제한된 노동력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외국 기업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계약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이 더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 들어오는 외화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노동 시간 휴식, 그리고 임금의 직접 지급,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0: 계약금이 올라도 이 노동착취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향후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계약 구조의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동물과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동물도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이 침팬지 중에 보노보라는 침팬지가 있는데요. IQ가 70에서 90이랍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4살 내지 5살 어린아이 수준이요.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3,000개가 된대요. 동물들도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도 IQ가 높고요, 돌고래도 높고요, 침팬지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은 완전 차이가 나죠. 겉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90이고 침팬지 아무리 뛰어나도 동물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인간은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 본능이 기도예요. 어떤 불신자, 어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죽을 지경이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구분점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수록 인간다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할수록 짐승 속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셨고 교통하고 싶으셨고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교제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인간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에 부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할수록 인간은 본능으로 기도의 본능으로 충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기도를 안 할수록 복된 인간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라는 거. 결국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뭘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영호흡이거든. 육체가 호흡해야 살듯이 내 영은 호흡해야 살아요. 영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다는 영의 호흡이 끊겼다라는 거. 영이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영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겨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타락한 천사놈이죠.

0: 마귀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살인자. 마귀 보고 살인자래요. 예수님 왜 마귀 사탄 보고 살인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살인하는 건 물론이고 더 끔찍한 살인이 있어요. 내 영을 살인해요. 내 영을 죽인다고요. 내 영을 죽이고 내 영혼을 살인하는 짓이 뭐라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 육체도 죽이려고 난립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려고, 즉 영혼을 죽이는 게 뭐라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해요. 누르게 누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품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 나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기도하기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도록 바쁘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영을 살인시키려고 한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저자는 살인자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5에서 40mm, 함경도는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가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 목포가 33도, 대구와 부산, 제주가 32도, 여수가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 신의주와 해산 27도, 평양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0: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쁨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그리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오늘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통합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안한 아침 공기 속에서 새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눈을 떠서 주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동안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며 간절히 원하옵기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직 함께하여 주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요란한 소리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미하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0: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임하는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구원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반응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증거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막힌 담을 허물며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통로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그의 열정이었고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 밤낮 기도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하여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게 하였고 그의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출중해서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가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을 이루는 힘인 것입니다. 둘째로, 피차의 믿음으로 복음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구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초점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의 선물을 받고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그 은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의 영역이 누구보다 넓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영역만큼 큰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간절해질 때 성령께서 큰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나타내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는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만 아니라 성도의 연합이 있어야 함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우리로 그분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서로 교통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복음에 참여한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서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의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워진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없었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열매가 있지만 열매를 취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열매를 취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있는 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의 열매를 취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복이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복음의 역사를 구하며 믿음으로 서로 믿음을 세워가고 매일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 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257장, 새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통합 찬송가 257장, 새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입으로만 순종과 사랑을 외쳤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안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시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인이 임종이 임박한 아버지 때문에 목사님의 심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서둘러서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자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는 현장을 묘사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 편에 악명 높은 두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흉악범들의 괴수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운데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십자가를 눕혀놓고 죄수들의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았습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며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군인들은 십자가를 바로 세워 고정시켰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끔찍한 장면을 눈 감고 외면하기커녕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발악을 하며 죽어가던 강도 중 한 사람의 귀에 이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가슴을 확 움켜쥐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즉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0: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동하는 구원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처럼 단순 명료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환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왜 구원을 밀쳐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추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영혼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꼭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광야의 길을 주님 손잡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하루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리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지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보다 먼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요.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쌓여서 무너지듯이 오늘도 내 마음의 작은 틈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숨길 수 없었던 행복,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금광을 찾아 서부의 광산으로 떠났습니다. 그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뚜렷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많이 저물었고 가져온 공구들도 날이 상해서 하루 이틀 정비를 하고 다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정보를 주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이 금광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황금을 캐러 떠나려는 순간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을 쫓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따랐습니다. 드디어 금광을 캐러 가는군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금광을 발견했다니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당신들 얼굴에 희망과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금광을 발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감추고 싶어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주님을 만난 행복이 우리 삶에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만끽하고 있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기쁨의 삶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소서. 요즘 주님과의 동행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살피고 회복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과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백기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여기 6.25 겪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6.25 겪은 분들. 한국은 6.25 이후에 72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550배를 늘렸어요. 6.25 동란 때 우리의 국민소득은 67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36,960불로 증가가 됐죠.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6.25 때보다 15,000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 누구의 덕분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일 시

이니 심훈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덩덩실 춤을 추리라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면은 한량이라만 나는 밤하늘에 날아난 까마귀와 같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리오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한민족, 아세아 동방의 문화창조 개척의 선구자였고 하늘에서 이어받은 청명과 닦아 이룬 슬기로 능히 백두산 남부 수천리에 나라 땅과 백성을 다져 이룩하였다. 5000년의 오랜 국제 풍진 속에서 아담한 문화를 갖고 지내왔다. 푸른 산 맑은 가람 기름진 논밭 꽃피는 동산 우리 조상 선열의 땀과 눈물로 거름하고 북돋아진 생명의 요람이요 천역 만생에 피 흘려 지켜온 영광의 조국이다. 오늘날 나는 홀로 떨어진 내가 아니다. 이 국토와 대자연 속에서 자라온 조상의 피와 살과 뼈와 얼을 이어받은 즐거움을 짐짓 이탈하여 벗어날 수가 없나니 내가 나됨을 지각함은 삶의 길이요 내가 나됨을 잃음은 즉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부설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고 괴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는 우리의 역사. 400여 년 동안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어려서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뼈아프게 느껴봤습니다.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리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라는 선언을 함으로 우리의 국권은 박탈당해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36년을 시름해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81년 전 오늘 8.15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춤을 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날 시편 96편에 기록된 하늘과 땅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넘쳐왔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하여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시리라. 시편 96편 11절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 민족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일제 침탈과 동족 상잔의 잿더미를 디디고 우리는 힘차게 일어

만지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누굴 제일 미워해요? 우상을 제일 미워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 하면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모세의 형님이요, 몰려가서 애굽의 신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신을 만들어 줄게, 금을 모아갖고라. 그래 뭐 귀걸이도 빼고 팔찌도 빼고 금시계도 빼고 다 빼서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그것이 송아지가 돼서 그 송아지에다가 번제물과 친교 교제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40일 후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도륙이라는 건 칼로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한민국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셨는데 5년도 못 가서 그때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울 때, 나는 11살 때, 해방이 11살 때 됐어요. 5년도 안 돼가지고 6.25라고 하는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서 독립되고 해방된 지 5년 안 돼가지고 6월 25일 날, 해방은 8월 15일 날 됐어요. 만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민족의 동정 3장의 비비린내 나는 전쟁, 나는 그 전쟁도 겪어봤어요. 해방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광복의 아름다운 기쁨도 가시기 전에, 11살 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6.25 전쟁이 16살 때 일어난 거예요. 16살. 특별히 우리들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장하고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니라.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데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탐내지 마세요. 하루 세 끈이 먹고 거칠 게 있으면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 1992년에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들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상금이 102만 불이었어요. 그 양반이 상금을 받자마자 북한을 위해서 써달라고 모두 선교 헌금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 껄껄 웃으시면서 1분 동안 100만 잔자가 되어봤다고 자랑을, 1분 동안. 9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한 목사님은 남긴 것이라고는 1인용 침대,

안경, 낡은 양복 한 벌, 낡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30년 동안 80억 달러, 약 11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를 해 그 양반이 700만 달러를 자기 모교 코넬 대학에 기부를 해서 마지막 재산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2해방에는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퍼 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불안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죽음과 자기의 숙명에 대한 불안. 자기가 있기에 느끼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허,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 텅 빈 의미 없는 삶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죄책감에 대한 불안. 이것은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게 있죠. 불안해요.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럼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금년 한 해 환난과 근심을 면케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 그것이 제2의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자연재해.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진을 늘 우리는 피해나가게 해주셨어요. 올해 7월 28일 16시 27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가장 다 사람도 못 찾았죠. 7의 지진으로 분류상 대지진이 이게 해당된다고 그랬죠. 콜롬비아 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못 찾은 사람이 찾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일본 정부 피해 복구 예비비로 242억 인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530억 정도 될 거예요.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과학도 지식도 아무런 힘이 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간은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뿐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막대기 힘써요. 주의 지팡이 힘있어요. 두 번째로 총력의 위협에 우리는 당하고 있죠. 특별히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6일 한미훈련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발소 들어 열 번째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칼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은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심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심은 파석군의 경성함이 헛되라. 일제강점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나라, 그때 겪었던 수모,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내 담임선생님이 일본 여자 선생님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카드, 요만한 카드 20장을 줘. 조선말을 쓰는 애들한테는 카드를 뺏어라. 그리고 20장을 다 뺏기는 학생은 교장실에 들어가서 매 맞고 벌습니다. 20개를 뺏은 애는 상을 줘요. 연필 하나, 공책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본말을 쓰게 하는 일본식 교육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첫째는 바로 경제의 기적입니다. GDP는 23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빈곤으로서는 세계 맨 꼬레비로 빈곤했던 대한민국이 3만 9천 달러 수준으로 경제, 세계 경제 수위 12번째로 부국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동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부흥의 기적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교계의 목표는 100만 성도였고, 1970년대는 전국에 6만 개 교회가 세워지기를 교회의 목표로 한국 성직자들이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천만을 육박하는 시대가 찾아왔으며 전국의 교회 수는 9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나라로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과 영적인 발전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로다. 천대까지. 누구에게? 우상을 배제하고 환난과 고통을 배제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제2의 광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의 역사나 하라.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귀한 힘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날 때 파멸과 고통과 걱정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은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67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대서양 바다에서도 주일이 되면 배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0: 두 번째 세운 게 학교요. 세 번째 세운 게 공회당. 바다 가운데서도 닻을 내리고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 청교도들의 신앙. 특히 청교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기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헌법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에다가 뭐를 새겨놓은 거 하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네들 돈에 그게 들어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지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미국 사람들을 저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20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민족이죠. 미국 백악관 식당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식당 안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존 쿠엔시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문구를 썼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 덧없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겨 놓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민족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홍교회 나평안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141년 전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고비마다 지켜주셔서 오늘의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는 이방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북녘 땅에도 자유와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선교 한국 대회를 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복숭아를 먹는다고 꺼내다가 보니까요, 먹기 전부터 복숭아 향기가 손에 남아선 입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한 작가의 꽃을 쥔 손엔 꽃향기가 남는다라는 말처럼 무엇을 손에 쥐든 그 자취가 꼭 남더라고요. 그게 꽃처럼 어여쁘고 복숭아처럼 달콤한 거라면 손에 쥔 저도 행복하겠지만 그 향취를 맡는 또 다른 누군가도 꼭 행복해질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간 승리의 향취를 맡게 될 겁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22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문 열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요. 복숭아를 손에 쥐고 있으면 복숭아 향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요. 이 뭔가를 쥐었다가 펴면 이 자취가 늘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서 어떤 향기가 나시는 것 같으세요? 내 마음에, 내 손 위에 무엇을 올려두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한 토요일, 오늘도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요. 극동방송 어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593님, 순간순간 이 한순간도 주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하루하루 모든 순간, 사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아니죠. 힘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힘내라는 말이 좀 벅찰 때도 있습니다. 힘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잘 보내봐요 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든 분들께요. 힘내지 않아도 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내 주를 가까이, 바리톤 홍성선의 찬양으로 가져왔어요.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힘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의 보기 중에서 잘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는 보기를 골라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뿅뿅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1번 사랑, 2번 공격, 3번 보조. 과연 정답 뭘까요? 두 글자 단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대요. 어떤 분이 필요할까요? 이 단어의 어학사전 뜻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번 공격 같은 경우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죠? 막 승부욕이 올라서 이길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3번 보조? 도움을 주시는 이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죠. 1번 사랑?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진절하게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이 단어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1번 사랑, 2번 공격, 3번 보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료 채팅창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답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순간들, 이겨내고 있는 시간들, 이겨내

공인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이라고 하니까요. 감이 좀 오셨나요?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단어 넣어서 다시 말씀 전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눈을 보면 이 눈동자가 자녀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죠. 아주 바쁩니다. 때로는 위험할 것 같아서 다칠 것 같아서 가는 길을 멈춰 세우기도 하고요. 붙잡기도 하고요. 또 사랑해서 같이 발 맞춰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도 늘 바쁘실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 세우는 이유도 또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함께 발맞춰 가시는 이유도 사랑해서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숨 내어서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힘이 되시길,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 사실이 되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낸다는 이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세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겸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나를 주목하고 도우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언제나 나보다 낮은 곳에서 나를 지지하시는지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낮은 땅에 사는 보잘것없는 나를 도우시니 그 겸손함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 또한 겸손하게 하소서. 나는 조금만 잘 되어도 교만해지고 더 높은 자리를 사모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이 모든 악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에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잘난 것이 아님을 알기 원합니다. 가장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겸손함을 쫓는 내가 되겠습니다.

것이다. 오늘도 비교가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가치를 구하는 평가 기준에 미쳐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서 그 이유만으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만을 주실 수 있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성경 이 말씀의 구절에서 여실히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에 빠진 이 콩깍지를 누가 벗겨내겠어요? 그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씀.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걸어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랑받는 주말 보내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 많으시죠? 사시면서 복잡하고 무겁고 피곤한 인생의 짐, 또 해내야 하는데 점점 더 무기력에 빠지는 피곤한 짐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쳐 있을 때 이 말씀 붙드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니 맡기셔야 합니다. 이성과 번민을 내려놓으시고요.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크록스가 준비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0: 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사이에 우리의 웃음이 나와요. 선교사님, 예, 그리운 선교사님, 이길재 선교사님 오셨어요. 어서
1: 네,
0: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일제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그럴게요. 참 보고 싶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방송 가족이 아, 이분 언제 나오시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바쁘셨죠? 네.
1: 네, 여름 기간에 수련회 집회인도
0: 그럼요.
1: 하고요. 또 해외 일정도 조금 있어서
0: 예.
1: 다녀오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중간에 극동방송에서 딴거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0: 네.
1: 곧 방송에 나갈 것 같은데 영상도 촬영하고 해가지고 좀 정신없이 다녔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뜨거운 여름
0: 아, 그렇죠.
1: 앞으로 밖에서
0: 갈수록 뜨거워질 것
1: 그러니까요. 더
0: 같아요.
1: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 길가에서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송한 지가 어느덧 3년, 4년 차 되죠?
1: 길가에서 만난 예수로 방송가족 여러분들 만난 시간이 횟수로 4년이고요. 만으로 이제 3년 됩니다.
0: 네.
1: 그 부족한 배움으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방송가족 여러분의 배려였다고 고백하고요.
0: 네.
1: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새로운 텀의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틈틈이 지난 방송 온 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0: 네.
1: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매번 시리즈 형식으로 3주, 4주씩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 혹은 선교 기관이었던 학교, 병원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를 조금씩 연결해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야기 전했었거든요.
0: 그렇죠.
1: 이 부분이 방송 가족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동 중에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듣지 않은 선교사님의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는 조금 힘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조금 정리했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방송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우리가 선교사님 중심, 또 지역 중심, 병원 중심, 학교 중심으로 이제 시리즈가 나갔는데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한번 또 방송을 구성해 보는 거죠.
1: 네네.
0: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오늘부터 내년 썸머 스페셜 전까지 잘리지 않고 방송을 할수 있다면요. 한국 선교 역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 한 45주, 46주 정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5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선교 역사 이야기를 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을 넘어 또 대한제국, 한국 땅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자, 5개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어떻게 어떤 기간별로 정리하실까요?
1: 제가 사실 이 기간에 이렇게 책을 좀 쓰고
0: 예.
1: 있는데요. 한국 선교 역사에 관한 책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이걸 5개 시대로 좀 정리해 봤어요.
0: 네.
1: 첫 번째는 닫혀져 있었던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시대, 그리고 문이 열리자 발걸음을 내딛는 시대,
0: 네.
1: 또 끊임없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전진하며 나아갔던 시대,
0: 그렇죠.
1: 또 영적

0: 각성을 통해 큰 부흥을 허락하셨던 시대.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두드림을 준비하던 시대로 구분해봤거든요. 그래서 각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지금 이 설명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오늘 첫 번째 두드림의 시간이 작아지니까
1: 그렇죠. 빨리 들어갑시다.
0: 일단 첫 번째 시대, 첫 번째 이야기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두드림, 닫힌 조선의 문을 향하여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1832년으로 함께 가려고 합니다.
1: 그 선교사님이 저랑 만났을 때 네네. 늘 하시는 말씀이 1885년을 네, 우리가 꼭 기억하자. 그죠? 잠깐 1885에서 더 들어가네요. 네, 1832년이니까. 네. 와.
0: 원래 네 자리 수 뺄셈이 쉽지가 않은데요.
1: 네, 어렵습니다. 53년 전. 네, 예. 네, 네. 5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때 그, 우리나라 어떤 모습이었어요?
0: 찾아보니까 조선의 23대 임금이었던 순조 제의 기간이었더라고요.
1: 네.
0: 이제 순조가 거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었을 네. 시기인데 순조는 정조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11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로 인해 그 정순 대비의 할머니의 그 섭정이 시작되지요.
1: 네.
0: 당시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1801년 신유박해였어요.
1: 네, 그 1832년 조선이 진짜 혼란한 시대였죠.
0: 네, 네 맞습니다. 1832년의 조선을 서양은 전혀 몰랐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미 중국을 통해 서양의 학문과 종교를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신유박해 이후에 서학, 특히 서양 종교에 관한 경계가 훨씬 강해졌다고
1: 그렇죠.
0: 해요. 실제로 1832년에 북경에 갔던 조선의 사신 기록에도 서양의 기술에 호기심을 보이면서 서학 자체는 경계하는 태도를 정말 이제 겉과 속이 좀 다른
1: 그렇죠.
0: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1: 두려웠을 거예요.
0: 맞아요.
1: 뭔가 변화가 조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0: 네네.
1: 자 조선의 개신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1832년에 이제 발생했다 이런 거죠?
0: 그렇죠.
1: 어떤 역사였습니까?
0: 1832년 여름이었는데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 로드 에머스트호가 조선 서해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1: 네.
0: 목적은 새로운 무역 가능성을 살펴보고 조선과 통상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조선 측의 기록을 바라보면 이 배가 가져온 물건이 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 네.
0: 서양의 직물과 유리 제품, 시계, 망원경 같은 물건들을 조선의 어떠한 원재료들과 교환하기 위해서
1: 그렇죠.
0: 조선의 자원들과 교환하기 위해서 왔었다라는 기록이 조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1: 시계, 망원경 아주 네네. 새로운 문물입니다. 자, 이 배와 선교 역사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0: 네. 당시 통역과 의료활동을 맡아 배에 동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칼 귀칠라프라는 분이었는데요.
1: 네.
0: 사실 중국으로 내한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 예.
0: 동인도 회사 상선의 통역관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1: 예.
0: 조선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취한 그는 조선인들이 한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배에 오르기 전에 한문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가지고 항해에 함께 나섰던 겁니다.
1: 이 중국을 출발한 배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까?
0: 이제 뭐 서해 쪽으로 왔으니까 예. 아마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기록에 보니까 백령도 부근이었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충청도 홍주관할의 섬들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도 충남 앞바다에 가면 이 섬이 있는데 고대도란 섬에 입항하면서 그 지역의 조선 관리들과 소통하며 조심스럽게 통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요.
1: 예.
0: 조선의 정부의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 귀칠라프 선교사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생겼어요.
1: 예.
0: 왜냐하면 통상을 요구한다고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고대도가 지금도 섬이거든요. 그 섬에 있는 사람이 배 타고 나가서
1: 그렇죠.
0: 또 말 타고 걸어서 뛰어서 서울에 들어가서 한양에 가서 상소를 올리고
1: 네.
0: 그거를 또 궁에서 확인하고 이 처리를 하는데
1: 시간이
0: 20일 정도
1: 걸렸죠.
0: 시간이 걸렸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20일 정도 고대도에 머물게 되면서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았고요.
1: 네.
0: 조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1: 우와.
0: 합니다.
1: 그 마음에 선교의 목적을 품고 오셨잖아요.
0: 네네.
1: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찬양 한 곡 듣고 나누겠습니다.

0: 자, 귀칠라프 선교사님, 어떤 일 하십니까?
1: 이게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한문으로 된 성경과 전도문서를 나누어 주셨대요. 또 주민들과 소리로는 대화할 수 없었지만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필담이라고 하죠. 글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대요. 또한 선교사님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보기도 하지만 또 몸에 육신의 건강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간단한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이 교제함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요, 조선의 글과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조선은 어를 가르쳐줄 언어교사를 찾으신 거예요. 사실 언어에 탁월했던 선교사님이셔서 짧은 시간 동안 한글을 배우고 이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장면이 당시 항해 보고에 비교적 생생히 남아 있는데 조선인 양이라는 인물에게 조선의 글자를 써달라고 부탁했던 장면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0: 7월 27일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우리는 양이에게 조선의 글자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 기칠라프가 주기도문을 한자로 써주자 그는 그 소리를 알려주고 조선 글자로 적었다. 그러나 일을 마친 그는 몹시 두려워했다. 손으로 자기 목을 가로지르며 관리들이 이 사실을 알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경계가 심했던 거예요. 얼마나
1: 왜냐하면
0: 무서웠을까?
1: 외국인을 만나는 게 법적으로
0: 그렇죠.
1: 금지됐던 시대였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쪽에는 어떻게든 조선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선교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도와주면서도 혹시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조선 사람이 있었던 거죠. 1832년 조선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한 장면으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 했던 선교사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당시에 카톨릭에 대한 방해가 엄청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리고 서양과의 교류가 아예 금지된 시기였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1: 일단 섬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 일행은요, 고대도 관리를 통해 조선 국왕께 드리는 서한과 예물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던 거예요. 이날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큰 기대와 함께 그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0: 지금까지 기쁘게도 이 민족은 우리의 책들을 매우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

0: 드렸고 나는 이 땅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한 세상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과연 어떠한 굉장한 선물이 국왕에게 주어질 것인가 기대하고 계시네요.
1: 네, 결국 그 시간이 이제 20여일이 걸렸던 거죠.
0: 예.
1: 그러면서 고대도에 머물던 기실라프와 일행들은 그 조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여기 머물 수 없어 나가야 돼 라고 이제 출항 명령을 했던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20일 동안에 앞서 짧게 소개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0: 일단 양이가 한국말을 알려줬잖아요. 네.
1: 고대도 섬마을 사람들의 삶은 척박했습니다.
0: 네.
1: 또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인 삼정이 문란해진 시기여서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무너졌거든요.
0: 예.
1: 기실라프 선교사님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0: 20일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죠.
1: 네네. 선교사님은 해안에 감자를 심고 감자 재배법을 글로 알려주셨어요.
0: 예.
1: 당시 기록을 보면 외국의 식물을 들여오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기실라프 선교사님은 감자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0: 네.
1: 이때 감자를 어떻게 재배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씨감자는 어떻게 남기는지 그러한 방법에 관한 것을 한자로 적어주게 되는데
0: 네.
1: 그게 우리나라 문헌에 구출라부 감자재배법이라는 문서로 남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0: 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졌다. 정말 이게 정말 따뜻한 마음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성경을 건네고 한글을 배우고 또 주기도문 번역을 시도하고요. 약으로 아픈 사람 돕고 감자 심어주고요. 저는 이것이 기실라프 선교사님의 선교를 기억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관심을 갖는 일이니까요.
0: 야,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됐는데 아, 조선 정부 좀 받아들이지. 왜 추방을 명령합니까?
1: 네. 뭐 고대도의 상황과는 다르게 중앙 정부에서는 선물과 서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 네.
1: 결국 로드 에머스톤은 조선을 떠나야 했던 거죠.
0: 그렇군요.
1: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기록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기실라프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글에 조선에서의 경험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는 조선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고 기도합니다.
0: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계획에 따라서 이 반도 주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방문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손에 놓여있는 모든 수단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전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방문의 때가 빨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국왕은 지금 최소한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것이다. 또한 그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이 첫 번째 미약한 시작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조선 위에 더 좋은 날이 밝아오기를 기도한다. 네, 아멘.
1: 네, 사실은 이제 쫓겨나면서
0: 네.
1: 그가 했던 기도인데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1832년에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찾아와 그 문을 두드렸던 거고 그 두드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기실라프 선교사님을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닫힌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두드림이라는 시대 이름이 기실라프 감자 선교사님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1: 네. 저도 뭐 동의하고요. 우리는 문이 열려야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가능성이 보여야 시작하고 결과가 예상되어야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선교의 역사를 보면 먼저 두드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문이 열리지 않아도 두드렸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1832년 기실라프 선교사님은요. 조선에서 보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방문은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나는 열리는 문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가

0: 문은 닫혀 있지만 복음은 이미 조선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 네. 귀한 울림을 주시네요. 두드림. 네. 네. 기칠라부 선교사님 충남에 있는 고대도부터 시작 20일 머무신 거예요.
0: 네, 네.
1: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한국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지난 후에 이렇게 한국 근대사를 통한 또 선교의 역사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클래식 콰이어의 사명입니다. 사랑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즘 세상은 불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불타고 있고 지진으로, 폭염으로, 산불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네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기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4천명을 먹이신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 바람이 바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은 심판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이 파도야 잔잔하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 자연세계가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된 세상을 누가 붙드신다고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 찬양, 찬송가 32장 1절 그렇게 노래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세 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째는 풍랑전의 고유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35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 계셔서 가르치세요.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 땅의 비유, 그 등불 비유, 그릇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쭉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그날 온종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시고요.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고요. 몸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낮이 다 지나가고 땅거미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 이 거라사인의 땅은 남동쪽에 있어요. 거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이 가로와 세로가 22km, 11km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건너가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고요. 무리들을 가르치고요. 병든 사람을

놓치시고요. 무리들이 자꾸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쉼을 갖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휴가 마지막 철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신 줄로 알아요. 편안하게 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무리를 떠나, 무리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 요구가 많아요. 배가 아파요. 눈이 안 보여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들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식사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의 지방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리를 떠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카보나움은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최고 큰 도시가 예루살렘, 두 번째 큰 도시가 카보나움이에요.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그 카보나움 도시에서 활동하셨어요. 이 카보나움은 예수님의 본 고향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거기서 주로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주무대가 카보나움이에요. 그래서 카보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합니다. 사람이 붐비던 카보나움에 비해서 이 거라사인의 땅은 비교적 한산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몰려드는 사람들 인산인해로 인해서 저들은 요구가 많아요. 예수님 누가 아파요?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무리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분명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소간의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루 종일 배에 계신 거예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요. 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 어부 출신이 7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어부 출신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형제 안드레가 어부 출신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밭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자 삼잖아요. 여기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뱃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뱃사람 세 사람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네 명이 어부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외에 세 명이 더 어부들이 있었을 것이 추정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또 이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 여섯 명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부 출신이에요. 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명, 일곱 명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음 불구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은 다 사회적 지도층의 인사들이었는데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이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도요 나도요 그래서 어부 출신들이 다 일곱 명이 쫓아간 거예요. 사명을 버리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사명을 저버리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가라앉았느냐 연대를 조사해봤더니 예수님 시대인 것을 판명하게 된 거예요. 그 배의 크기가 길이가 8m, 이 가로 세로가 너비가 2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 배 정도라면 한 15명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한 척에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탔을 것이고 또 다른 배가 함께 이렇게 행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하나 있었고 또 그와 같은 배의 종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타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 대하여 물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 배와 또 다른 배가 함께 이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36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서 여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고 했습니다. 열두 개의 사람들은 다른 배에 나누어서 타고 건너편으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식사를 결도 없이 무리들에게 시달리며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날 그들은 행선했다고 했습니다. 행선했다는 말은 바람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모터로다가 배가 움직이지만 그때는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아니면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저물 때 갈릴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풍에 돛을 달고서 아무런 걱정 없이 건너편을 향해서 이제 행선합니다. 무척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어서 여기까지 풍랑전의 고요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요하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사업도 잘 되고요. 나라도 평안하고요. 건강하고요. 자녀들도 형통하고요. 모든 게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라적 국제적으로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의 골이 그래서 이 태평양 연안 쪽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까운 일본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덮치잖아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 나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기 전에 알렉산 내려오는 순항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 27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도출을 이룬 줄 알,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러되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에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인생이 이기지 않을 때에 풍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요. 건강이 무너지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고요함, 온전함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두 번째 풍랑 가운데 고요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의 고요가 갑자기 이 풍랑에 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날 있었던 풍랑의 심각성이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되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첫째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 바다는 주변이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찬 공기가 이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 기류가 산과 산 사이의 좁은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어오면 저절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가장 시원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회 건물하고 저쪽 비정관하고 사이 통로가 있어요. 통로에 보면은 거기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요. 더우면 거기 와서 쉬세요.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주변은 다 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산과 산 골짜기에 그 높은 산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빠른 바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이어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갑자기 성난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아요. 골란고원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소용돌이가 부는 방향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도가 어디로 막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미친 바람, 광풍이라 부르고요. 엄청나게 큰 바람, 큰 광풍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특별한 광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물결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파도가 점점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자그만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때린 물결이 뒤돌아오면서 해변과 다가가는 물결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큰 물결이 더 커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 마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 보면 그때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큰 돌, 파도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배를 덮어버릴 만한 큰 물결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물결이 해변을 밀려가면서 또 해변 되돌아오면서 배 양쪽을 심하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바닷물이, 물결이 그 배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탄 배에는 갑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완전히 개방된 배였습니다. 따라서 큰 물결이 쉴 새 없이 바다에 부딪혀고요. 그것이 넘쳐서 이 배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물을 퍼내야 되잖아요.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목적지에 가야 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진정시킬 만한 재간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8절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저 관광이나 즐기던 여행객은 아닙니다. 그들은 상당수가 어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계셨습니까? 배 뒤쪽에 거기에 베개를 펴고 예수님 곤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실로 그 모습은 풍랑 속의 고요였습니다. 거세게 부는 바람도 높이는 물결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배에 들어온 차가운 바람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풍랑 속에서 고요하실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갈릴리 바다 큰 풍랑 속에서 평안 속에

숨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장면이 여기 한번 나와요. 아무튼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예수님은 참 육체를 가지신 분이요.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에 고무를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가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날 육체적으로 아주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잔잔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풍랑 속의 고요함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요, 풍랑 속의 풍랑이에요. 풍랑 속의 경랑이에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 속의 고요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큰 환란이 오면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풍랑 속의 경랑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까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주님 말씀에 충성할게요. 주님,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절망 중에 빠진 상태가 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생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이 제자들의 요청이에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미로 되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여.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를 두 번 반면합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조차 제각각이에요. 선생님, 주여, 주여, 주여.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픕니다. 내가 아파요.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주님 고쳐주세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삶의 풍랑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깨우는 심정을 함께 도움을 간청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헬라의 알렉산더는 헬라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그 앞에 수많은 적군이 있어도 이 전쟁통의 알렉산더 대왕은 눕기만 하면 코를 골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습니다. 대왕은 어떻게 이런 위험 속에서 그렇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지켜주는 파르메니온 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수행명장 파르메니온이 곁에서 알렉산더를 지키고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

0: 하나님이 거하기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풍랑이 일어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흥하고 망하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과 회복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상급이라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고요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성공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리라.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성도는 1등 성도예요. 근데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것은 낙제생 성도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1등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같이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시다. 주님이 능력의 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곱아 놀라지 마라.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물같은 시험을 당할 때 물이 너를 침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리도 못하나니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크게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상상교회 장종섭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간절한 기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간절한 기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간절한 기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인간의 기본 정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